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아시나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의 누적 화물 발송량은 16억 7천만 톤에 달했고 단일 적재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의 누적 화물 발송량은 16억 7천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일평균 적재 대수는 18만 6,300대로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그중 5월 2일 적재 대수가 20만 2,400대에 달해 단일 적재량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점 물자에 대한 운송 보장도 유력합니다. 5월 여름철 물자 운송 수요가 왕성해지면서 여러 지역의 철도 부문은 농업 물자 운송 편의 통로를 개통해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는 4,880만 6천 톤의 식량을 발송했으며 동기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 철도망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여름철 전력 석탄의 공급 보장 강도를 높였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는 석탄 8억 7천만 톤을 발송했으며 그중 전력 석탄이 3분의 1을 차지해 전국철도 직송 발전소의 저장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경 간 열차 운송도 안정적이고 원활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국 유럽, 중국 주황아시아 열차 운행 수는 루계로 15,506편에 달해 동기 대비 12.6% 증가했으며 그중 중국 유럽 열차 운행 수는 9,331편으로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서부 6회 새 통로 철도 해상 연합 운송 열차의 월 평균 운송량

0: 상한 11만 표준 컨테이너 이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철도는 네트워크 화물 운송 물류 플랫폼을 한층 더 보급해 집 앞까지 찾아가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니 한층 더 편리해질 물류 서비스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5편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장강기슭의 첫 도시 이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산동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유치원 경비실 곽혁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하지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65편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문명 건설이 현대화 건설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중대한 임무에 착안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진지하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문명은 현대화 국가의 뚜렷한 징표입니다. 한 나라의 번영과 강성, 한 민족의 문명과 진보는 매우 큰 정도에서 사회의 사상 도덕 수준과 관계됩니다. 사회 문명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담보이고 또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전 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하나의 중대한 임무로 삼고 계속하여 건설을 중요시하고 정립을 근본으로 삼으며 확고부동하게 꾸준히 견지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틀어주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상관념, 정신면모, 문명풍조, 행위규범의 형성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확고한 사상적 담보, 강대한 정신적 힘과 풍부한 도덕적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사상 도덕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덕이 없으면 번영할 수 없고 사람은 덕이 없으면 인재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도덕은 사회가 문명하고 진보하며 단결되고 조화로울 수 있는 기반입니다. 도덕의 교화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하고 국민 도덕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사회 공덕, 직업 도덕, 가정 미덕, 개인 품성 건설을 힘써 강화하며 사람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 영예로운 것과 치욕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도의적인 것과 공리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인도하고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책임감을 강화해 자각적으로

도덕을 중시하고 도덕을 숭상하고 도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고양하고 훌륭한 중화 전통 문화의 도덕 교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충분히 활용하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에서 도덕적 자양분을 섭취해 사람들의 도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대덕에 밝고 공덕과 사덕을 잘 지키는 것을 추진해 인민의 도덕 수준과 문명 소양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곡식에 비유한다면 청소년 시기는 줄기가 자라거나 이삭이 패는 시기인 바 이 시기에는 정성들여 인도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 학교, 정부, 사회를 결부한 사상 도덕 교육 체계를 완비화하여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가정, 가정교육과 가풍 건설을 강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사상 도덕 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해 청소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문명 풍조를 육성해야 합니다. 사회 문명 수준이 높고 낮음은 문명 풍조, 정신 풍모, 인문적 분위기와 주로 관계됩니다. 대중성 정신 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국민 자질과 사회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경로로 삼고 문명 건설 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수단으로 문명 육성, 문명 실천, 문명 건설의 추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문명 도시, 문명 마을, 문명 단위, 문명 가정, 문명 교정 건설 사업을 심화하고 도농 정신 문명 건설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정신 문명 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훌륭한 전통 향토 문화를 깊이 있게 발굴 계승 혁신하며 올바른 새 기풍을 선양하고 낡은 풍속 습관을 고치는 것을 추진하며 문명한 향풍, 훌륭한 가풍, 순박한 민풍을 살려 향촌 문명의 새로운 기상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전사회적으로 노동정신, 분투정신, 기여정신, 창조정신, 근검절약정신을 고양하여 시대의 새로운 풍모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보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전민열독활동을 심화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제도와 사업체계를 보완하고 자원봉사 배려 행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전사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기풍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의 성실 문화를 고양하고 신의 성실 건설에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0: 개혁을 진행하는 각 역사 시기에 수많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 열사, 억세게 분투하는 여웅 인물,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진 모범들이 용솟음쳐 나왔는데 그들의 선진 사적과 숭고한 정신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람들을 꾸준히 분투하도록 교양하고 격려하였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는 높은 격식으로 일련의 걸출한 기여를 한 여웅 모범을 표창하였고 일련의 도덕 모범, 시대 번복이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 신변에 좋은 사람을 부각하여 전사회적으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선진 모범 학습 선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도덕 모범의 고상한 품격을 고양하며 여웅을 숭상하고 따라 배우고 수호하며 애대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공훈 영예 표창에 정신적 선도 역할, 전형 시범 역할을 발휘하여 전사회적으로 선진 인물과 모범 인물을 본보기로 삼고 여웅을 숭상하며 선봉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추진해 본보기의 힘이 억만대중의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소녀의 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장강 기술계 첫 도시 이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강과 대도하, 금사강이 이빈의 합강문 근처에서 합류해 장강이라 불리며 바다를 향해 동쪽으로 만리여행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강으로 인해 이빈을 알고 짙은 문화적 분위기와 특히 향긋한 술, 오량액으로 인해 아름다운 도시 이빈을 찾습니다. 사천 분지의 남쪽, 운귀고원의 북쪽에 위치한 이빈은 금사강과 민강이 합류한 장강의 기점이기도 해서 예로부터 만리 장강의 첫 도시라 불립니다. 이빈은 역사가 유구합니다. 기원전 춘추 전국 시기 이곳은 고대 분우국에 속했으며 한무제 때에는 이곳에 분도현을 설치하고 오늘날 이빈의 서남쪽 안변장에 소재지를 두었습니다. 당나라 때인 794년 검남절도사 위고가 삼강구에 성을 쌓았는데 842년 금사강의 수재로 성이 물에 잠겨

이에 성을 옮겨 쌓고 아지란 낭떠러지를 이용해 성벽을 축조했습니다. 동남쪽으로 장강과 이웃하고 남쪽으로 민강과 연결된 성은 몽골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세월 속에서 이 성도 사라지고 오늘날은 총 길이 365.5m, 높이 1.8m 내지 5m에 달하는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이빈 도심의 서주성지는 명나라 때 축조한 당시 서주 부성의 터입니다. 동쪽으로 삼강구를 마주하고 북쪽으로 민강, 남쪽으로 금사강과 이웃한 서주성은 정방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서주성의 성벽은 높고 두터우며 견고하기 그지없고 현재 성문 중 하나인 수동문과 높이 5.6m 내지 6.3m에 달하는 615m 길이의 성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은 이빈의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큰 많은 문물과 고성 유적을 남긴 동시에 이빈 고유의 문화도 형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특색 있는 이빈 문화는 북문화와 중문화입니다. 이빈의 북문화는 이빈의 역사와 문화에서 기이함을 자랑합니다. 북인은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으로 당시 산세를 따라 집을 짓거나 물가의 언덕에 동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현재 벼랑에 조성한 무덤 현관과 암석

0: 북인이 남긴 유일한 문화유적으로 되었습니다. 사천 남부 사절 중 하나인 북인현관은 사망자의 관을 벼랑우에 보존한 600여 년 전에 조성된 고대 무덤입니다. 현재 이빈의 마당패와 소마만에는 도합 265구의 관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은 보통 20m 내지 60m 높이의 벼랑에 걸려 있으며 최고로 100m 높이까지 달합니다. 옛사람들은 왜서 관을 이렇게 높은 벼랑에 가로박은 나무에 두었는지, 이런 장대 문화는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벼랑에는 또 벌둥지처럼 밀집된 기둥 구멍과 붉은색의 암석화 200여 폭이 남아 있습니다. 암석화에는 사격과 무용, 서커스 등 다양한 동작을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또 온갖 동물과 무기, 기하학적 도형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빈의 또 다른 특색 문화는 중문화입니다. 이빈은 중국에서 대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곳이며, 그중 이빈의 동남쪽에 위치한 대수, 청남주케가 가장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면적이 12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해발고도 600m 내지 1000m의 청남주케는 온 산발이 대나무로 덮여 심이 장관입니다. 청남주케에는 400여 종의 대나무가 자라고 크고 작은 명소는 134곳이나 됩니다. 그중 양쪽에 대숲이 펼쳐진 오솔길 비취회랑과 대숲 속의 아름다운 호수들인 선요호, 해중해, 그리고 청남주케 박물관이 청남주케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빈은 역사적으로 명인들이 너도 나도 찾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와 송나라 시인 소동파, 류규, 황정견, 명나라 학자 고요학, 청나라 시인 왕사정 등이 모두 이빈에 살았거나 이빈을 여행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민강 북쪽 기슭에 조성된 강북공원의 유배지가 바로 황정견이 이빈에서 머물던 곳입니다. 오솔길 옆에 바위에는 황정견이 쓴 남극노인 무량수불이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빈은 또한 전설 속 인물 나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타가 백성들을 위해 악귀와 싸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설입니다. 이빈에서는 나타가 태어난 진단관과 나타가 악마와 싸운 구마나, 나타가 황골 탈퇴한 오련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빈 취병산에 위치한 나타행궁은 대륙과 대만 두 곳의 전문가들로부터 중국에서 유일한 나타 조묘로 인정됩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나타행궁은 폐방과 태자묘 등 건물이 옛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예로부터 술과 인연을 맺은 이빈에서는 천여 년 동안 유명한 술이 많이 양조되었으며, 한 집에서 술을 마시면 천 집에서 취하고, 한 집에서 술병을 따면 온 도시에 술향기가 넘치는 이빈은 술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빈의 오량액은 중국의 백주 중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합니다. 이빈에 남아있는 양조 유적지인 고요지는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양조 유적지는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노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보내드립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4: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오늘은 산동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산동 박물관은 1954년에 설립됐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최초의 성급 종합박물관입니다. 관지는 동서량원으로 나누었고 동원은 제남시 광지원 거리 광지원 예터에 위치했습니다. 서원은 제남시 신거리 제남도 원 예터에 위치했으며 1942년에 건설됐습니다. 산동박물관의 설립 초기 소장품 원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산동성 문물관리위원회에서 조달한 항일전쟁 시기 남천문물 청동기 서화 선본서 등을 접수했습니다. 둘째는 원 제남 광지원에서 역대 이래 수집한 동식물 표본과 각종 문물, 소장품을 접수했습니다. 셋째는 원 해방구 산동인민정부 고대문물관리위원회가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에 수집하고 보호한 각종 혁명 문물들을 접수했습니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 산동박물관은 산동성의 유일한 성급 문화기구로서 산동 경내의 지상, 지하 문물에 대한 보호사업을 담당하고 대량의 들판 조사를 통해 일련의 고고학 발굴을 진행했으며 대량의 진귀한 문물들을 소장해 소장 문물의 수와 품질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1991년 8월 천불산 북쪽 기슭에 신관을 짓고 1992년 10월에 개방함으로써 산동박물관은 지방 특색이 풍부하고 역사와 자연, 예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품은 신형의 성급 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도자기와 청동기, 갑골문, 도문, 봉진, 구인, 간독, 한화상석, 서화, 선본서, 혁명문물 등이 풍부합니다. 2012년 산동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소장품은 지방 특색이 풍부한 역사, 자연, 예술류 소장품을 위주로 하고 각종 소장품 40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동 박물관은 23개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기본 진열, 산동 역사 문화 전시를 핵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불교 조상 예술전, 산동 한화 상석 예술전, 산동 박물관 명나라 청나라 관요 자기전, 아프리카 야생동물 대이동전, 백악기를 지나 신기한 광물세계에 대한 탐구 등 7개 특별 전시가 있으며 또 림시 전시도 있습니다. 산동박물관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이며 전국 인문사회과학보급기지이기도 합니다. 산동박물관은 산동박물관의 100년 발전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일꾼들이 문화사업을 번영시키는 신심도 품고 있습니다.
7: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8: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유치원 경비실 곽혁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합비에 한 유치원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 곽혁신 할아버지에게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오로지 아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그들의 이름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곽 할아버지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초능력 뒤에는 아이들에 대한 곽혁신 할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부르는 할아버지 네 글자의 음색과 어조를 통해 곽혁신은 정확하게 아이들의 이름을 맞힙니다. 그 어느 아이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소리가 좀 거칠고 또 어떤 아이들은 목소리가 맑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특유의 음색을 가지고 있어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유치원에는 300여 명 아이들이 있는데 곽혁신은 그들의 이름이며 애칭이며 목소리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모습과 이름을 외우는 것은 이젠 그의 몸에 배인 습관으로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곽혁신은 유치원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등원하는 아이들에게 아침 인사와 칭찬을 건네는 것으로 그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곽혁신의 초능력은 아이들 이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한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 곽 할아버지는 매일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시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행복의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곽혁신은 아이들 이름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모님들까지 기억해 문 앞에만 서면 어느 아이의 부모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곽혁신은 자신은 기억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초능력은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생긴 능력입니다. 그 누구나 정성을 다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있어 곽혁신은 초능력자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만능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고장난 의자며 수도꼭지며 침대들도 척척 고치고 또 다양한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곽혁신은 유치원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의 가방에는 일상용품 외에도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탕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곽혁신의 집은 유치원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지만 그는 늘 한 시간 앞당겨 일터에 도착합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놀이기구들을 점검하며 식수를 준비하고 소독 등도 켭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치면 아이들의 등원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각자 반급에 들어가면 그는 또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바로 수리공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낮잠을 잘 침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고장난 수도꼭지며 설비들을 수리하며 바삐 보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곽 할아버지가 쉬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곽혁신은 또 아이들의 친구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일을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다가도 미끄럼틀 매트나 놀이기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얼른 다가가 수리에 나섭니다. 유치원이란 곳은 아이들의 안전과 관계되기에 그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야 시름이 놓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유치원에 수백 명 손주들을 집에 보내고 퇴근하면 또 두 명의 손주가 곽혁신을 기다립니다. 곽혁신은 유치원 근무를 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젊었을 때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결핍하다 보니
딸애가 유치원을 가지 않겠다고 우러대면 어쩔 바를 몰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쁜 손주들도 생겼으니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아이들과 어울리는 과정에 교육에 대한 공부도 하고 손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곽혁신의 손자 곽우첩은 할아버지는 주말이면 함께 놀아주고 뭐든지 잘해내도록 격려해 주신다며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했습니다. 아이를 관심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는 곽혁신이 터득한 가장 중요한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곽혁신은 또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내도록 격려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곽혁신의 애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치원 선우연 원장은 곽혁신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기필코 빛과 열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달려올 때,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믿음을 보일 때 가장 성취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백세 인생 닐리리를 보내드립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하지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는 여름철의 이른 때란 뜻입니다.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낮 시간이 길어지며 그림자가 짧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북반구에 있어서 낮이 가장 길고 정오의 태양 높이가 가장 높으며 일조 시간과 일조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이는 지구 표면이 받는 열량이 가장 많아진다는 것으로 이 열량이 계속 쌓여 하지 이후에 더욱 더워지고 삼복 시기에 가장 덥게 됩니다. 소만을 시작한 시부침과 벼모내기를 하지 전에 끝내야 곡식을 먹을 수 있기에 하지를 앞두고 일손을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하지는 음력으로 5월, 양력으로 6월 21일 내지 23일이며 태양 환경은 90도입니다. 옛사람들은 하지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후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초호에는 사슴뿔이 탈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슴뿔에 앉았던 거칠은 피부가 벗겨진 다음 생생한 피부가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후에는 매미가 울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곰뱅이로부터 벌레가 되었다가 다시 변신해 매미로 되어 이때 울기 시작합니다. 사무에는 바나가 싹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는 약재 이름이며 사무에는 여름철이 절반 지났다고 해 바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북극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으며 남극에서는 수평선으로 해가 뜨지 않습니다.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은 14시간 35분으로 1년 중 가장 깁니다. 농촌에서는 단오를 전후해 시작된 모내기가 하지 이전이면 끝나고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지가 되면 묵정밭과 사냐는 희디힌 개망초꽃으로 뒤덮입니다. 과거 이모작 지역에서는 하지 전삼일 후삼일이라 하여 그때가 모내기의 적기였으나 지금은 보온용 모짜리 설치로 모내기가 빨라져 하지가 되면 모는 새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더욱 굳어집니다. 메밀파종, 누에치기, 감자캐기, 고추밭매기, 마늘캐기와 건조, 보리수확과 타작, 모내기 등으로 눈코뜰 새가 없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모내기가 끝나면 김매기가 뒤따릅니다. 처음 매는 김을 초벌매기라 하고 초벌매기 후 3주쯤 지나면 두벌매기가 이어지고 잡초가 많은 논이나 알뜰한 농가, 일손이 많은 농가에서는 세벌매기까지 하게 됩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기내 카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0: 한종 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당사무는 연구원에서 편찬한 습근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조항문은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일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어떤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함으로써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막수주의 과학 리론에서 비롯되고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확고한 실천적 토대와 두터운 리론적 근원을 구비해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의력사와 현실을 미래를 관통한 개방적인 사상체계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실천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습근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은 습근평 동지가 2012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간 당건설과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작을 수록한 것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보고, 연설, 설명, 글, 지시, 소언 등 102편이 망라되었습니다. 부분적 조작은 처음으로 공개 발표됐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2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에 조작 16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간에 조작 56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규모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습근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의 출판 발행은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 군중들을 위해 원작을 읽고 원문을 배우며 원리를 터득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재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도 심각하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잘하며 시종 일관,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고도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 추진하고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제반삽을 잘 틀어줌으로써 백년 대당이 당 사물을 관리하고 당을 홍성 발전시키는 새 경제를 부단히 개척하며 한맘 한뜻으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서백파는 당조항이 전국을 해방하는 마지막 농촌 지휘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조항과 모택동 동지는 3대 전역을 지휘하고 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를 지도함으로써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두 가지 반드시라는 중요한 사상을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두 가지 반드시의 깊은 사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터득하며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분투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인민을 위해 전념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지금 겪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러 우리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혁명의 강산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렬 보도 초심 사명을 잊지 말고 부흥의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시험 보는 정신을 이어받아 옛 근거지 진흥을 위한 시대의 답안을 쓰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백파 중공주왕 예터의 주왕군사위원회 작전실에 들어서면 4개의 낮은 흙집 안에 전화기 1대, 지도 2장, 책상과 의자 3세트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휘부로 불립니다. 70여 년 전 당주왕은 이곳에서 료심, 회해, 평진 등 3대 전역을 지휘함으로써 세종국 창건의 튼튼한 조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학생들과 당원 간부들이 특별히 이곳에 연구학습을 와서 서백파를 찾아보는 것을 초심의 료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왕군사위원회 작전실에서 넓은 기념관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붉은 땅에서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보택동 동지는 전당이 두 가지 반드시라는 호소를 제기하면서 북경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자는 시대의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백파 기념관 선전부 책임자 리아휘는 서백파의 시험 보는 정신을 잘 선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 형식을 혁신하여 전시실 내에 그림과 글, 실경, 음향, 영상, 상황 재현 등 다양한 수단을 대량으로 활용하여 역사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서백파에서 조사 연구할 때 두 개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분투의 로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모든 지도 간부와 전체 당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르고 우수한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부를 명심하고 계속 분투해야 합니다. 서백파는 홍색 자원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농촌 진흥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노래 단결은 힘이다의 탄생지인 북장촌에서는 귀향한 청년 왕아매가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으로 농촌지원 농민지원 전시판매 기지에서 헌겁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일 전쟁 시기 마을 여성들이 전사들을 위해 만든 천겹 밑창 헌겁신을 새로운 국조 스타일로 만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왕아매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천겹 밑창 헌겁신은 한 컬러에 50원을 벌 수 있다면서 여성들이 함께 웃고 떠들면서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북장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봉홍곤의 소개에 따르면 북장촌은 민박단지, 단결식당, 전자상 기지, 야채 비닐하우스 등 10여 개 특색산업 프로젝트를 마련해 촌민의 연간소득이 2만 원을 넘었고 촌집체 연간소득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봉홍곤 주임은 주로 마을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홍색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촌민들의 인근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촌민의 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표했습니다. 석가장 시 정정현 탑원장촌의 동복지혜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추는 영양액을 마시며 잎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촌민 당수영은 수경재배 상추를 돌보고 있습니다. 과거 황토만 바라보던 이 전통 농민은 지금 정보와 과학기술에 의지해 유리방 속의 지혜 농민으로 되었습니다. 당수영은 지혜 농장이 개업하자마자 일하러 왔다면서 유리방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0: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오는 거리가 4, 5분밖에 되지 않아 집문 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산 정정이 소속한 석가장 씨도 시험 보는 자세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가장 씨의 경제 총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5년 지역 생산 총액이 8,651억 7천만 원에 달했고 생물의약, 차세대 전자정보, 선진 장비 제조, 현대식품, 현대상업 무역 물류 등 5대 천억급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장대해져 착실한 업무로 옛 근거지 지능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철학부 전략철학교학연구실의 호동 교수는 서백파 정신은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고 그 핵심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 분투하고 과감히 투쟁하며 과감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시대를 넘어 굳건하게 전진하는 정신적 바탕세기자 더욱이는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을 잘 걷는 근본적인 정신적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호동 교수는 우리는 인민을 위한 초심을 굳건히 다지고 일터에 입각해 직책을 다하고 착실한 노력으로 시대의 사명에 회답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백파 정신의 호소하에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의 답안지에는 분발 진취하는 조국 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건설했으며 경제총량이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억만인민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우수한 답안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3일 대륜에서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기내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티노브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 오치르를 총리,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몇 년 사이 습검총 수석과 5개 나라 지도자들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5개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해왔다면서 중국은 5개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쌍무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착실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내 우리바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기내와 전통적 친선을 계승하고 농업, 무역, 광업,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금유, 산업단지, 전력동 분야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여 양국 인민에게 도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 소망도 등 중점 프로젝트를 심층 추진하고 무역,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산업 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백티노브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경제, 무역, 에너지, 광물, 인프라 연결,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리강 총리는 쌍방은 중국 중앙아시아 상해 협력 기구 등 기틀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긴밀히 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백티노브 총리는 양국 원수의 인솔하에 카자흐스탄과 중국 관계는 새로운 황금 30년에 진입했다며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김민석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무역, 반도체,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개방형 아시아 태평양 경제를 건설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첨단 기술,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비했습니다. 몽골 오치르를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석탄, 광물, 인프라,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협력을 긴밀히하고 글로벌 남방의 리익을 공동 소화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치리레 총리는 몽골국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한다면서 중국과 경제, 무역, 농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리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몬테네그로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몬테네그로와 무역,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몬테네그로가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파이치 총리는 몬테네그로는 중국과 무역, 인프라,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면서 유럽 동맹 가입 후 유럽과 중국 실무 협력의 교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종룡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3일 오전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상표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조임위원 라곤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헌법법률위원회 부조임위원인 조광권이 한 회계사 등록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와 관련한 보고와 남극 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전국인대 재경위원회가 정부 구매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하고 재경위원회 부수임 위원 학봉이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은 입찰·투찰법 개정 초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은 금융법 초안과 변호사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두 가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하영 부장이 각각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은 황강동산구의 향항동산구와 확장구에 대해 향항특별행정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때 관한 결정 초안을 상정 심의하는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공무원 향항 5문 일상 업무 담당자 서계방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람부란 부장이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중앙결산 초안 심사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 위원 허규행재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심계서 후계 심계장이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 업무 보고를 하고 하영이 제8차 5개는 법률선전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내지 9개

0: 고가 부주석 한 종이 23일 북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검평 주석은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계를 높이 중시한다고 비했습니다. 올해 3월 나는 습검평 주석의 위임을 받고 마샤티 부대통령과 함께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상무위원회 제9차 전원회를 주재함으로써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망은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한층 더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회의 성과 관찰에서 더 많은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브릭스 국가와 20개국 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 협력을 밀접히하고 국제 경제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적인 역할을 함께 발휘해야 합니다. 마샤티 부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줄곧 중국과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호혜 협력을 증진하며 재분야 왕래를 추진하는 데 진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계 중국의 정책을 단호히 지키고 중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원수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각자의 핵심 리그를 단호히 지지하며 다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신시대 전방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깊이 있게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문서는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리강 총리가 기내 카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정 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종국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씨가 나이지리아 수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 뉴 학생은 생수를 가득 담은 병을 들고 교사 건물로 달려갑니다. 수도 아부자의 위성 도시에 위치한 이 소학교는 최근 상수도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아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깨끗한 물뿐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6월 20일 종지 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가 건설한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 위성 도시의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비망록은 2024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기간에 체결되었고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의 중점 민생 인프라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0km에 달하는 새로운 상수도관을 건설해 부활이 가루 두 지역을 포괄해 약 100만 명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일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확보는 많은 나이지리아 일반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카루와 린근 지역 사회에서는 주로 공공우물, 련봇, 산발적인 물차에 의존해 물을 얻었고 물 깃는 일은 대부분 가정의 여성과 어린이가 담당했습니다. 새벽마다 취수 지점에는 종종 긴 줄이 늘어서 운했습니다. 인도식 현장에 참석한 카루 주민 그레이스 크리스티나는 매일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20리터 용량의 노란색 물통을 들고 수백 미터를 걸어 가장 가까운 공공 취수 지점에 줄을 서서 가족을 위해 물을 받아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줄을 설 때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해야 하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물을 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샤워도 하고 밥도 할 수 있어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양식이는

0: 공사 기간이 오기와 겹치고 지하 수송관 상황이 복잡하며 또 기존 관로 자료가 부족하고 지하 광 케이블, 전력 케이블, 상하수도 수송관이 교차 분포된 오류에 직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사팀은 탐지 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모든 수송관에 관한 공사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관망 건설 외에도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관로의 유지 보수, 수원지, 가펌프장의 보수, 밸브 등 부대 시설 건설이 포함됩니다. 양식이는 수도관은 급수 시스템의 혈관이고 정수장 복원은 시스템의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체계적으로 운용돼야만 깨끗한 물을 주민들의 집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선기구 아동구조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1억 6,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오염된 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어린이의 약 70%가 물, 개인위생, 환경위생시설의 폐단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수원 오염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 많은 지역은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오랫동안 직면해왔습니다. 급수 조건 개선은 지역 민생 발전에 시급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카루지옥 사회 책임자 조셉 담플라니는 깨끗한 급수가 콜레라 등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플라니는 중국기업 공사 프로젝트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중국기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중지해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 부총경리 리해명은 물은 기본적인 민생 수요라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료해명 부총경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하여 고품질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사실 리백은 평생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상리용뿐만 아니라 대붕부도 지었습니다. 이로부터 대붕이 바로 리백 정신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붕이라는 문학적 이미지는 리백이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붕의 이미지는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의 소요유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자는 소요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부르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해 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새는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했고 날개짓으로 물을 치며 삼천리를 가고 바람을 타고 9만리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이 중국의 전고성어의 유래입니다. 대붕이 원대한 포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름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명장 악비의 자가 바로 붕거입니다. 사실 악비는 이름만 붕거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곤붕지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129년 금나라 군대가 건강현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수비를 책임졌던 수장이 항복하고 송고종 조구도 도망치면서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악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팔목을 그어 피를 보이며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악비와 악가군은 이러한 포부로 건강을 수복하고 조선진까지 진군하며 남송을 위해 불멸의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의 정충보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곤붕지지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무수한 영웅인물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도 대붕 이미지를 좋아했기에 2021년 음역설 할애회에서 리백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리백이 시에서 대붕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습근평 종석이가 말한 대붕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당이 중국 인민을 위한 행복 도모라는 초심을 굳게 지키고 인민 속에 뿌리 내려 인민의 의지할 때만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9만리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0: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산은 인민, 인민은 강산에 담긴 깊은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중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농민의 아들로 중국인민을 사랑하고 혁명 동지들을 사랑하며 고향 어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나이 든 황소처럼 중국인민을 위해 묵묵히 경작하셨습니다. 이는 일생의 정력을 인민을 위한 일에 바치도록 저를 동료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2001년 10월 15일 습근평 총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습중훈 동지는 로혁명가로 모택동 동지로부터 군중 속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습중훈 동지는 자녀들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습중훈 동지가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 경축 행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량가 시절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입니다. 그 이후 하북성의 정정, 복건성의 함운, 명덕, 복주에서 이렇게 복건성, 절강성, 상해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는 늘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곳곳에서 탁월한 정치 업적을 쌓았습니다.
1: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
0: 2012년 1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은 지 44일 된 습근평은 로혁명 근거지인 하북성 부평현 락타만촌을 찾아 가난구제 개발 사업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못 박는 정신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1: 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我们实现了第一个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在意气风发。 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
0: 2022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평 총서기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2: 평어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고 제1부 강산은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0: 내게 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쪽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걸했다. 지지율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결코 애걸한 적 없다. 내 지지율은 당신과 무관하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과 미국 우익 진영의 천연 동맹으로 여겨져온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이유와 양측 간의 모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찰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막 폐막한 7개국 그룹 정상회의 기간 멜로니 총리가 자신과의 단독 면담과 함께 사진 촬영을 애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내게 애걸했다면서 나는 동정심에 응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탈리아에서 즉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애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탈리아 부총리이며 외무장관인 안토니오 타야니는 당초 6월 21일부터 22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타야니 장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이 심각하고 모욕적이라면서 이는 멜로니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면서 그리우는 그녀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공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둔 지금 그녀는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은 트럼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자신의 지지율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사진 애걸 논란만 놓고 보면 이번 말싸움은 일시적인 실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양국 사이에 벌어진 크고 작은 마찰들을 살펴보면 갈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잉태되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멜로니는 유럽에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2025년 1월 멜로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녀를 공개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여론은 트럼프와 멜로니의 관계 악화가 올해 2월 말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메시제로는 이탈리아가 이란에 대해

0: 감행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이 결정이 동맹국의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연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수일 후 멜로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전쟁에 참가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멜로니 정부는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에 이탈리아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하면서 모든 군사 배치는 이탈리아 법률과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는 관건적인 시기에 편을 들지 않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마땅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멜로니로서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동맹 내 이탈리아의 중요 지위와 국제적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우크라이나, 이란 등 문제에서 멜로니의 입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녀는 트럼프의 유럽 내 대변인 역할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트럼프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멜로니와 트럼프의 공개적 충돌은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지만 여론은 두 사람이 보수주의, 강경 반이민 정책 등 리념 면에서 여전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조바니 루제로는 이번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터키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가 두 정상 관계의 다음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두 정상은 그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제로는 멜로니 본인에게 이번 사건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반박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하루 만에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멜로니가 그동안 트럼프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유럽 지도자로 자신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서로 힘을 실어주던 정치적 동맹이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외교 논리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 우익 정치 세력이 집권한 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 범대 서양 관계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소화시대의 변혁과 부흥만이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교훈이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일본 소화시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년의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려해야 할 위험한 경향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은 저들의 침략 역사를 체계적으로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면서 심지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이에 맞선 아시아 각국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린 소화백년을 의도적으로 일본 저들에게만 국한된 편협한 서사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이 집단적 역사 기억과 정서적 상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은 우선 구체적인 역사의 재현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일본 방위연구소가 마련한 소화백년 특별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과 영국,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서방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단순화되었고, 서사는 1931년의 말레이시아 전역과 진주만 사건부터 전개됩니다. 그러나 소화 3년의 황고툰 사건, 소화 5년 대만 세덱족을 탄압한 우샤 사건, 소화 6년의 9.18 사변 등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0: 하기도 합니다. 일본 국립공무서관이 개최한 특별전 소화시대 일본인과 최전선 분야 남극 심해 우주로의 도전은 과학적 탐구와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나이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는 본래 일본의 근대 대외 전쟁 서류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념 행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성과로 전쟁 기억을 가리려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대중의 침략 역사 인식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관병 측 서사는 또 고난과 부흥에 대한 정리에 있어서도 뚜렷한 내향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가 대중들이 명기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고난은 주로 일본 국내의 전쟁 피해와 공습 피해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부흥은 전후 일미동맹 체계 아래에서의 국내 재건 과정으로 정리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침략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인도주의적 재난은 의도적으로 약화되거나 집단적 기억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서사 선택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국제적 대재판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들이 개인적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일본 군국주의와 군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과 관련 범죄를 일으키고 저질렀음을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시간의 축을 한층 더 확장하여 살펴보면 2026년 그 자체가 여러 역사적 전환점이 중첩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84년 전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점령한 후 현지 화교들을 대상으로 참혹하고 조직적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군은 필리핀을 점령한 후 바탄 죽음의 행진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95년 전 일본은 9.18 사변을 일으켜 국부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촉발하였고 4개월 후 중국 동북의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행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내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행사는 뚜렷한 현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탈라인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친미와 미국 아첨 로선과 제군사화 로선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선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요시다 로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시다 로선은 군사 부문은 경량화하고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는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 외교 활동 원칙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각국과의 조율, 아시아 일원으로서의 립장 견지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로선은 일본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루도록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일본이 지역 분쟁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민간 외교 등 방식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카이치 사내 정부는 전후 일본의 평화 헌법 제약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일본이 오랫동안 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온 전략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저들에게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명기해야 할 것은 소화 시기의 변혁과 부흥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지니는 책임과 교훈일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역사적 시야 속에서 깊이 반성해야만 기념이 망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도 반성 속에서 진정으로 개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건강 양생은 적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릴 때는 수분과 소량의 염분이 배출될 뿐 혈관 속의 플라크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온에서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류가 느려져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심내혈관 환자들에게 더 큰 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오나 오후 등 고온 시간대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장기간 가만히 앉아있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운동 부족은 혈액 순환을 느리게 하고 혈액 점도를 높여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진 저녁에 천천히 걷거나 태극권, 팔당금 등 저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 30분 정도 땀이 약간 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특히 얼음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름철 운동 중 어지럼증이 나거나 말이 어눌해지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계항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푸른 계절이라는 노래를 듣고 네,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농 융합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강화하여 강농, 해농, 분농 제도에 대한 보완을 더농 융합 발전이라는 대구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 보조와 농촌 발전에 대한 도시 발전의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더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촉진하여 공업과 농업이 서로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녹색 생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녹색은 농업의 바탕색이고 아름다운 향초는 아름다운 중국 반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반드시 록수 종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록색 생산과 생활 방식의 보급을 지지하며 향촌 생태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생산, 농촌 건설, 향촌 생활 생태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 리롭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동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논할 수 없기에 정책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효능을 향상시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능력에 맞게 추진하여 발전 단계를 뛰어넘거나 재정의 감당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화 개혁 방향을 보존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규칙을 존중하고 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시를 돌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결정은 현재를 입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체계적인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금후 한 시기의 중점 과업을 명확히 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량 안전은 국가의 대업입니다.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면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 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한 수익 보상 기제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격 보조, 보험 등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식량 최저 수매가와 비축, 수출 등 조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가격이 안정되게 함으로써 식량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의

0: 내리에게 해를 주는 현상과 식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민 대중들에게 부담을 더해주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업 보조금 정책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조의 정확성과 격려 효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 차원의 농업 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 보험의 범위 확대, 기준 인상, 제품 증가를 추진하여 각 류형의 농업 경영 주체의 다원화 보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농업 경영의 효익 증대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농업 경영 체계를 보완하고 실용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을 농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도록 추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량이 높으나 경제가 취약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비춰 식량 생산지와 식량 소비지의 성급 간 수평 리익 보상 기제를 통일적으로 수립하며 리익 보상 방식을 혁신하고 보상 경로를 확대하여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식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매매 및 비축관리 체제 기제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하며 응급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여 대국의 곡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량 절약 및 감손이 곧 생산량과 공급 증대라는 이념을 강화하고 식량 및 식품 절약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전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식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는 데서의 전반적인 정세는 매우 좋으며 효과적인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구축하여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빈곤 및 빈곤 초래 위험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기에 과도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저소득 농민이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재빈곤 또는 빈곤 초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적시 발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의 예기 경보 및 대응 역할을 잘 발휘하여 탈빈곤 인구와 탈빈곤 지역의 지원 정책을 잘 연결시키고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여 규모적인 재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농촌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 지역에 대한 계층별, 료형별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재빈곤 방지 지원 정책과 농촌 저소득 인구 지원 정책의 연결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인구를 모두 상시화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책의 최저 보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탈빈곤 인구와 정상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능력 있는 인구를 분리하여 료형별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성 사회 보장 조치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노동 능력 소유 인구에 대해서는 산업 취업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발달 지역에 대한 상시화 지원 기제를 수립하고 계층별로 책임지고 료형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미발달 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간에 방대한 빈곤 구제 자산을 형성했는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대한 국가 투입을 자산화하는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완비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범인 산업을 발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1: 고향 흙 한 줌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우주 개발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상하 6호가 수집한 달 표면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가 북경에서 공개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진화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상하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표본 덕분에 중국 과학원 지질지구 물리연구소와 국가자문대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달 탐사 프로젝트의 성과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우주과학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결실이며 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룬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은 절대 멈추지 않고 탐구의 발걸음도 계속됩니다. 14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중국 우주과학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유엔 우주 비행, 달 및 침우주 탐사, 우주과학 등 다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을 확고히 장악함으로써 우주 꿈을 통해 중국 꿈을 실현해 나가는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50세에 가까운 최옥철은 90년대생 우주 비행사인 송령동, 왕호택과 긴밀히 협력하여 9시간에 걸친 우주 유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단일 우주 유영 시간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매번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것은 지난 임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끊임없이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두 차례 우주 비행 경험을 돌이켜보며 최옥철은 말했습니다. 유인 우주 비행과 우주 정거장 건설의 꿈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계승된 발걸음 속에서 그 성취의 고도를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천화 핵심 모듈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중국의 유인

성과들이 우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 비행에서 처음으로 우주 도킹에 직접 참여하고 중국 우주정거장의 완성을 목격한 우주 비행사 비순룡은 신주 6호부터 신주 15호까지 두 차례 비행을 통해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한다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초월하려면 반드시 자립과 자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깊은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상하 6호 귀환선은 1935.3g의 달 뒷면 샘플을 싣고 내몽골 암갈랑초원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53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세계 우주 기록을 세운 이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에 성공적으로 수행된 상하 5호 임무와 비교했을 때 상하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받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해서 달의 역행 궤도 설계 및 제어 기술, 달 뒷면 지능형 고속 채취 기술, 달 뒷면 리륙 상승 기술 등 여러 핵심 기술의 돌파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상하 6호가 실어간 현무암 섬유로 제작된 국기는 달 뒷면에서 천천히 펼쳐졌으며 달 표면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소형 로봇은 착륙선과 상승선의 합성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샘플 채취를 위해서 흙을 파낸 뒷달 표면에 남긴 중자 모양의 흔적, 귀환선이 대기권 가장자리를 통과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우주 물보라 같은 장면들은 모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의 뒤에는 한층 단단해진 핵심 기술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구걸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 그룹의 등상금은 독자적 혁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샘플 채취 및 포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재료와 부분품 등을 통해 기초 기술을 확보했으며 그 결과 더욱 탄탄하고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달 탐사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우주국 국장 선충덕은 국가우주국이 상하 7호와 상하 8호 임무를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달과학연구소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1일 국가우주국은 천문 2호 달 탐사선이 촬영한 지구달 영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천문 2호는 이미 한 달 이상 비행을 계속해왔으며 지구로부터 12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노력은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천문 1호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했으며 일주일 후에는 축용호 화성 탐사차가 화성 표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천문 1호 궤도 탐사선이 정확하게 원격 탐사 궤도에 진입하여 화성 전역에 대한 원격 탐사를 개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한 번의 임무를 통해 화성 궤도 진입, 착륙, 탐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중국의 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천문 2호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목표는 지구로부터 약 1800만에서 4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2016 H53과 1억 5천만에서 5억 킬로미터 떨어진 주대혜성 311P입니다. 이 탐사선은 단열 발사로 소행성 동반 비행, 샘플 채취, 귀환, 그리고 주대혜성 탐사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 임무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적 자립과 주도권 확보를 향한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우주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우주국은 천문 3호 화성 샘플 채취 및 반환 임무, 천문 4호 목성계 탐사 등 심우주 탐사 임무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화호가 성공적으로 태양 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 탐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세대의 국가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리한택 씨의 글 작은 클로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베란다를 청소하던 나는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잡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밑으로 그것도 아주 깊숙한 구석에 파란 무엇이 나의 시선을 자극했던 것이다. 미약한 빛이 겨우 드는 어두운 거기에 어떤 생명이라는 게 자라나 있다고 나는 직감했다. 다급히 무릎을 꿇고 잡품들 틈새로 머리를 들이밀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1년 넘게 버려둔 빈 화분에서 클로버 한 포기가 자라나 있었다. 수분 한 점 없이 바짝 메말라버린 화분에서 여리지만 긴 목을 치켜들고 작은 잎 세 개를 끝내 피우고 있었다. 작은 클로버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없이 고개를 굽고 있었다. 저 여기 있어요. 어두운 구석에서 클로버는 그 작은 얼굴로 반기며 파랗게 웃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구석에서 오뚝 고개를 치켜들고 자라나 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의 존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았다. 콧등이 찡해났다. 애처로웠다. 고집스럽게 지켜든 그 모습은 나에게는 무언의 향기로 다가왔다. 세상에, 요것이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손으로 두 눈을 비비고 다시 깊숙이 박히는 화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확실했다. 1년 전에 월계화를 키우던 화분에서 작은 클로버 하나가 집요하게 자라고 있었다. 작은 클로버의 발견은 나에게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라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지 않았는가. 클로버는 생명에 대한 집요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버림을 받은 운명이었지만 강인하게 불굴의 정신으로 적박한 환경에서 끝내는 살아남았다. 새벽 이슬 한번 시원히 맞아보지 못한 이 작은 클로버는 그 좁고 메마른 공간에서 공기 중에 적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살아왔다. 찬란한 햇빛의 따사로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클로버는 희미하게 비춰 들어오는 한 점의 밝음을 탐닉하며 악착같이 연명해왔다. 작은 클로버는 살겠다는 굳센 신념으로 버티면서 한올의 희망도 저버리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남았다. 여린 클로버에서 생명의 위대함과 강인함을 여지없이 읽을 수가 있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미물이지만 생명에 대한 열정과 불려불굴의 정신이 살아남았다. 작은 클로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숙연해진다. 나 이걸 어쩌면 좋아. 저 말라버린 화분에서 클로버라니. 언제 다가오는지 등 뒤에서도 아내 말문이 막혀서 혀를 끌

위치한 탓에 화분의 흙은 바짝 말라서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빨리 주세요. 성격이 급한 아내는 화분을 받아안고 베란다 문 쪽을 빠져나가면서 련신 재촉을 해댄다. 빨리 물! 물! 나는 물주전자에 한가득 물을 담고서 아내에게로 급히 따라갔다.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창턱에 올려놓고 기다리던 아내는 왜 이렇게 굶드냐고 연신 나무랐다. 물주전자를 받아든 아내는 조심스럽게 메마른 화분에 물을 부었다. 혹시 연약한 글로버가 다칠까봐 뿌리 밑둥을 피하고 부쉈다. 불쌍한 가사,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시고 따사로운 햇볕도 실컷 받아라. 한낮의 따스한 햇볕이 정갈한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작은 클로버를 보듬고 있었다. 정성스레 모든 것을 꺼낸 아내는 만족한 듯 콧마루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해맑게 웃어 보인다. 여보, 이후로 이 화분에 클로버만 키울 거예요. 일세 화려하다가 곧지고 마는 그런 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는 이 클로버만 키울 거예요. 햇볕 한번 시원히 받아보지 못하고 물 한번 실컷 마시지 못하고도 살아남은 이 작은 클로버에 나는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아내 말에 수궁이가 련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클로버 한 포기만 달랑 나있던 화분은 지금 한가득 숲을 이루고 있다. 떨기떨기 연분홍색의 작은 클로버 꽃들이 아기자기 피어나 있다. 아, 클로버여, 나에게 삶의 참뜻을 일깨워준 미물이여.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네 인생.

이어서 김성기 씨의 글 요술 같은 이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8년 봄부터 발생한 어머니의 알 수 없는 병환일 맥약이 무효였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 있었으나 집안이 크고 작은 일은 내가 맡아야 했다. 어머니는 생산돼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픈 배를 움켜잡고 모진 아픔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까만 아픔을 참느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좀 지나면 아픔이 멎었는지 쌀을 잃어 밥을 지으셨다. 나는 위암만 할 뿐 어쩔 수 없었고 늘 걱정으로 가슴만 쥐었다. 모내기가 끝나자 대대병원에 갔다. 회총병이란다. 처방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공사병원에 갔다. 위장염이란다. 주는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다. 설안현병원에 가니 맹장염이라 한다. 점적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다. 맹장 부위를 눌러봐도 아픈 증상이 없었다. 우리 마을에는 누가 아프거나 병원에 갔다 오면 동네 아낙네들이 찾아와 위문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다. 그날도 동네 아줌마들이 한방 모였다. 그때 어머니 친구 되는 분이 할빈 인해병원에 가보란다. 할빈 인해병원은 조선족 병원으로서 조선족들의 최고 우상병원이었다. 나는 이튿날로 한창 자라고 있는 돼지 한 마리와 짜놓은 가마니 20장을 팔고 생산대 돈 20원을 빌려 85원을 장만해가지고 할빈 인해병원으로 향했다. 할빈 인해병원의 진단 결과 자궁염이라서 이사 선생님이 오늘 입원하고 내일 아침에 수술 받자고 한다.

것이었다. 수납 창구에 찾아가니 이번 침대 비씨번에 치료비 45원, 합계 55원을 내라고 했다.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자 나는 할빈역에 가서 쪽잠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병원에 찾아갔다. 어머니는 아침 9시에 밀차에 실려 수술실에 들어갔다. 약 1시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0분도 안 되어 밀차에 실려갔던 어머니가 걸어 나오셨다. 이사의 오신이었다. 다시 검사 결과 위궤양이라고 했다. 당일로 약 한 봉지 받아서 오후차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약을 드셔봐도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 할빈 이내 병원에 갔다 온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다. 어머니 동갑내기 한 분이 찾아와 흥룡강 오상에서 한계역 거리인 조순족 마을 두가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두가 조순족 마을에 리관식이라는 대대병원 이사가 병을 용하게 잘 보는데 이술이 고명해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다.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풍 환자가 단침 세네 대를 맞고 걸어서 집으로 갔다느니 맥을 잘 짚는데 어느 큰 간부도 소문을 듣고 와서 간복수 치료를 받고 20일 만에 완쾌되어 선물로 번뼈 두 개를 주고 갔다는 소문도 들어왔다. 두가라고 하면 우리 소성에서 할빈 거리의 절반 거리도 되지 않았다. 나는 본래 귀가 얇아 멀지 않으니 두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물론 어머니는 할빈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하는데 조그만 대대병원 이사가 뭘 알겠냐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유일한 기둥이고 로력이었다. 어머니가 잘못되면 집안이 망한다. 아버지도 가보라고 극구 권했다. 이튿날 정 두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을 찾아가니 점심때라 문이 잠기고 병원 옆 입원실에서 어머니 나이와 비슷한 조선족 아주머니 셋이 점심 식사를 하고 계셨다. 이사 선생님을 물었더니 점심때라 식사를 가는데 오후 1시 반이 되어 온다고 했다. 방금 12시니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 이사 선생님 집을 물었더니 병원에서 멀지 않았다. 1시 반까지 기다리기보다 이사 선생님 댁을 찾아가 진단받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이사 댁을 찾아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었다. 공소 합작사에 가서 술 한 병과 사과 통조림 한 통을 사서 가방에 넣고 이사 댁으로 향했다. 이사 선생님은 방금 식사를 마친 뒤였다. 보아니 몸집이 우람지고 50대 나이로서 키가 크고 잘생긴 미남이시였다. 가전 술과 사과 통조림을 상구에 놓으면서 어머니 병을 길란, 설안, 할빈 병원에 다가보았지만 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의 고명한 이술 소문을 듣고 찾아왔노라고 사성했다. 이사는 생각 밖으로 아주 부드럽고 인사했다. 사모님께 이분들이 소성에서 왔으면 점심 식사도 하지 못했겠는데 점심상을 있는 대로 차려오라고 했다.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간단히 먹고 왔다고 굳이 사양했지만 믿지 않았다. 얼마 안 뒤어 사모님이 뜨끈뜨끈한 장국, 김치에 밥 두 그릇을 차려내오셨다. 사모님은 50에 가까운 인자한 분이셨는데 흰머리가 많고 이마 주름살이 깊은 것을 보니 풍산고초를 많이 겪어온 분이 분명했다. 배도 고프고 고마움을 사용할 수 없어 식사를 마쳤다. 밥술을 놓기 바쁘게 이사 선생님은 옆 간으로 가자고 했다. 거기에는 평시에 병 보던 의자와 병원용 책상이 놓여 있었다. 먼저 아픈 증상을 물어보시더니 혀를 보자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맥을 짚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엔 병원 입원실에서 쉬고 오후에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사서 장만해 두었다가 내일 새벽 5시에 입원실 난로에 어머니가 직접 닭을 푹 삶아 6시에 이사 선생님 댁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굶고 내일 절대 고기 맛을 보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무슨 병인가 물었더니 자신만만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묻지 말라고 했다. 이사 선생님 댁을 나오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다. 세상에 환자들어 닭 한 마리를 삶아 가져오라는 이사는 처음으로 보았다. 속으로 이문이 들었지만 환자에 대한 인품을 보아서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울며 그사먹기로 분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오후 3시쯤 두가시장에 갔더니 마침 닭 파는 집이 있었다. 암탉 한 마리를 이원 주고 샀다. 손질도 해달라고 했더니 50전을 더 내면 말끔히 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하니 주인이 반 시간도 안 뒤어 손질한 닭을 가져왔다. 그날 밤은 대충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 난로 불을 피웠다. 입원한 손님이 냄비를 빌려 닭을 삶기 시작했다. 온 입원실은 구수한 닭고기 냄새로 진동했다. 정각 6시가 되어 어머니는 푹 익은 닭고기를 냄비째 이산의 집으로 가져갔다. 리이산은 기다렸던 듯이 삶은 닭을 받아 상구에 올려놓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닭고기를 뜯어 입에 넣으면서 맛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닭국물 두 숟가락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에게 맛보라고 했다. 어머니가 사양하다가 이사의 권유에 못 이겨 국물을 마셨다. 이어 이사가 어머니에게 노란 알약 니아를 주며 물까지 달아주었다. 약을 드신 후 얼마 안 지나 어머니가 급히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20분쯤 지나 어머니가 희색이 맘에 나여 돌아왔다. 몸이 가뿐하고 날 것 같다고 했다. 리사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너털 웃음을 웃었다. 리사는 밥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회충은 회충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배설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 회충약을 먹지 않기에 먼저 굶겨놓고 구수한 냄새로 유인하여 회충머리를 들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회충약을 먹이면 회충들이 배가 고파 얼른 받아 먹거든요. 아주머니께서 닭을 직접 삶고 내가 먹는 것을 보게 한 것도 회충을 유인하기 위함이지요. 아침에 리관식 이사는 내가 가져온 술을 꺼내고 사모님은 양념즙을 만들어 우리는 모여 앉아 삶은 닭고기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리사는 닭다리 하나 뜯어 어머니께 드리며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 마음대로 드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치료비는 침대비 80전, 회충약값 32전, 합계 1원 12전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 온 5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관식 이사도 이제는 저세상 사람이 되었겠지만 그 당시 털거지 없이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던 그분의 따뜻한 태도와 요술 같던 고명한 이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네,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울림입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을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은 인사류명입니다. 사람, 인, 죽을 사, 머무를 류, 이름명으로 구성된 인사류명, 렌스, 료명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흔히 보면 죽어서 가숙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5대 때 유명한 무상이었던 왕건장은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 량태조 주온을 따라 각지를 다니며 싸웠으며 주온이 죽은 후에는 주우정이 왕위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진나라와 당나라는 모두 량나라의 강적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전쟁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주를 공격한 진나라 군대가 왕은장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 대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왕은장의 가족을 살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집까지 지어주고 좋은 음식을 내주면서 고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나라는 비밀리에 사신을 파견해 왕은장에게 투항을 권했습니다. 왕은장은 투항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진나라 사신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황제 조우정은 간신들에게 조정 대권을 빼앗긴 우매하고 무능하게 그저는 황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왕은장을 시기하던 간신들은 왕은장이 군사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그 결과 량나라는 싸움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그 후 진나라 군대가 전주를 공격하사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우정 역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상 경상이 황제에게 달려와 읍소했습니다. 선제께서는 생전의 소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사옵니다. 지금 적들이 이미 변경을 넘어섰는데 폐하께서 더 이상 충언을 듣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된 주우정은 계책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폐하, 사정이 긴박하옵니다. 왕건장 없이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주우정은 왕건장을 초토사로 임명해 진나라 군대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왕건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활주 남성을 공격했지만 병력이 부족하고 지원 부대가 없었던 탓에 결국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왕건장을 시기하던 간신들은 때를 놓칠세라 황제에게 왕건장이 적을 우습게 여기다가 패한 것이라고 고했고 이를 믿은 황제는

그는 왕건장을 파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라 군대가 오둠이 깃든 틈을 타 연주를 공격했습니다. 황제는 왕건장을 다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예 군사들은 이미 간신들의 수중에 모두 장악되어 있었고 왕건장이 거느리고 싸울 군대는 도읍에는 500여 명의 오륜 군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전투 역시 패배로 끝났고 왕건장은 크게 다쳐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나라 장종 앞에 끌려간 왕건장은 투항을 권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옛말에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왕건종은 무사의 몸으로서 나라를 배신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왕건장은 죽었지만 후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류명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한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기내 카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1: 한종 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당사문은 연구원에서 편찬한 습건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조항문은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건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어떤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총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총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습건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건평 당건설 사상은 습건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함으로써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우위와 장원한 지도적 우위가 있습니다. 막수주의 과학 리론에서 비롯되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한 습건평 당건설 사상은 확고한 실전적 토대와 두터운 리론적 근원을 구비해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건평 당건설 사상은 역사와 현실을 미래를 관통한 개방적인 사상체계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실천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습건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은 습건평 동지가 2012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간 당건설과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작을 수록한 것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보고, 연설, 설명, 글, 지시, 소언 등 102편이 망라되었습니다. 부분적 조작은 처음으로 공개 발표됐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2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에 조작 16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간에 조작 56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건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규모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습건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의 출판 발행은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 군중들을 위해 원작을 읽고 원문을 배우며 원리를 터득하고 습건평 신시대 중국 독재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건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도 심각하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잘하며 시종 일관,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습건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고도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자각적으로 습건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 추진하고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재반삽을 잘 틀어줌으로써 백년 대당이 당 사물을 관리하고 당을 홍성 발전시키는 새 경제를 부단히 개척하며 한맘 한뜻으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0: 서백파는 당조항이 전국을 해방하는 마지막 농촌 지휘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조항과 모택동 동지는 3대 전역을 지휘하고 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를 지도함으로써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두 가지 반드시라는 중요한 사상을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두 가지 반드시의 깊은 사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터득하며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분투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인민을 위해 전념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지금 겪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러 우리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혁명의 강산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렬 보도 초심 사명을 잊지 말고 부흥의 로정

0: 땅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시험 보는 정신을 이어받아 옛 근거지 지능을 위한 시대의 답안을 쓰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백파 중공조항 예터에 조항군사위원회 작전실에 들어서면 4개의 낮은 흙집안에 전화기 1대, 지도 2장, 책상과 의자 3세트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휘부로 불립니다. 70여 년 전 당주왕은 이곳에서 료심, 회해, 평진 등 3대 전역을 지휘함으로써 세종국 창건에 튼튼한 조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학생들과 당원 간부들이 특별히 이곳에 연구학습을 와서 서백파를 찾아보는 것을 초심의 료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항군사위원회 작전실에서 넓은 기념관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붉은 땅에서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보택동 동지는 전당에 두 가지 반드시라는 호소를 제기하면서 북경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자는 시대의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백파 기념관 선전부 책임자 리아휘는 서백파의 시험 보는 정신을 잘 선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 형식을 혁신하여 전시실 내에 그림과 글, 실경, 음향, 영상, 상황 재현 등 다양한 수단을 대량으로 활용하여 역사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서백파에서 조사 연구할 때 두 개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분투의 로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모든 지도 간부와 전체 당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르고 우수한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부를 명심하고 계속 분투해야 합니다. 서백파는 홍색 자원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농촌 진흥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노래 단결은 힘이다의 탄생지인 북장촌에서는 귀향한 청년 왕아매가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으로 농촌지원 농민지원 전시판매 기지에서 헌겁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일 전쟁 시기 마을 여성들이 전사들을 위해 만든 천겹 밑창 헌겁신을 새로운 국조 스타일로 만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왕아매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천겹 밑창 헌겁신은 한 컬레에 50원을 벌 수 있다면서 여성들이 함께 웃고 떠들면서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북장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봉홍곤의 소개에 따르면 북장촌은 민박단지, 단결식당, 전자상 기지, 야채 비닐하우스 등 10여 개 특색산업 프로젝트를 마련해 촌민의 연간소득이 2만 원을 넘었고 촌집체 연간소득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봉홍곤 주임은 주로 마을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홍색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촌민들의 인근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촌민의 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표했습니다. 석가장시 정정현 탑원장촌의 동복지혜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추는 영양액을 마시며 잎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촌민 당수영은 수경재배 상추를 돌보고 있습니다. 과거 황토만 바라보던 이 전통 농민은 지금 정보와 과학기술에 의지해 유리방 속의 지혜 농민으로 되었습니다. 당수영은 지혜 농장이 개업하자마자 일하러 왔다면서 유리방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오는 거리가 4, 5분밖에 되지 않아 집문 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산 정정이 소속한 석가장 씨도 시험 보는 자세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가장 시의 경제 총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5년 지역 생산 총액이 8,651억 7천만 원에 달했고 생물의약, 차세대 전자정보, 선진 장비 제조, 현대식품, 현대상업 무역 물류 등 5대 천억급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장대해져 착실한 업무로 옛 근거지 지능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철학부 전략철학교학연구실의 호동 교수는 서백파 정신은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고 그 핵심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 분투하고 과감히 투쟁하며 과감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시대를 넘어 굳건하게 전진하는 정신적 바탕세기자, 더욱이는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을 잘 걷는 근본적인 정신적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호동 교수는 우리는 인민을 위한 초심을 굳건히 다지고 일터에 립각해 직책을 다하고 착실한 노력으로 시대의 사명에 회답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백파 정신의 호소하에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의 답안지에는 분발 진취하는 조국 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건설했으며 경제총량이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억만인민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우수한 답안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3일 대륜에서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기내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티노브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 오치르를 총리,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몇 년 사이 습금평 수석과 5개 나라 지도자들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5개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해왔다면서 중국은 5개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쌍무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착실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내 우리바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기내와 전통적 친선을 계승하고 농업, 무역, 광업,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금유, 산업단지, 전력동 분야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여 양국 인민에게 도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 소망도 등 중점 프로젝트를 심층 추진하고 무역,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산업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백티노브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경제, 무역, 에너지, 광물, 인프라 연결,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리강 총리는 쌍방은 중국 중앙아시아 상해 협력 기구 등 기틀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긴밀히 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백티노브 총리는 양국 원수의 인솔하에 카자흐스탄과 중국 관계는 새로운 황금 30년에 진입했다며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김민석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무역, 반도체,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개방형 아시아 태평양 경제를 건설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양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첨단 기술,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비했습니다. 몽골 오치르를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석탄, 광물, 인프라,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글로벌 남방의 리익을 공동 소화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우치리레 총리는 몽골국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한다면서 중국과 경제, 무역, 농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리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몬테네그로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몬테네그로와 무역,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몬테네그로가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치 총리는 몬테네그로는 중국과 무역, 인프라,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면서 유럽 동맹 가입 후 유럽과 중국 실무 협력의 교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종룡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3일 오전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상표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조임위원 라곤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헌법법률위원회 부조임위원인 주광권이 한 회계사 등록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와 관련한 보고와 남극 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조임위원 황명리 한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와 국가소방구조원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전국인대 재경위원회가 정부구매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하고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 학붕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입찰투찰법 개정 초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금융법 초안과 변호사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두 가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하영 부장이 각각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황강통상구의 향항통상구와 확장구에 대해 향항특별행정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때 관한 결정 초안을 상정심의하는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 향항오문 일상업무 담당자 서계방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람부란 부장이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중앙결산 초안 심사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 허경재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심계서 후계 심계장이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 업무 보고를 하고 하영이 제8차 5개는 법률선전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내지 9개 도시에서 향항 법률 실무자와 5문 변호사가 내지 실무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시범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조락재 위원장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로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상황에 관한 서면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습니다.
1: 국가부주석 한종이 23일 북경에서 남아프리카

법권 조직의 위임을 받고 마샤티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상무위원회 제9차 전원회를 주재함으로써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망은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한층 더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회의 성과 관찰에서 더 많은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브릭스 국가와 20개국 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 협력을 밀접히 하고 국제 경제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정부 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종국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씨가 나이지리아 소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 뉴 학생은 생수를 가득 담은 병을 들고 교사 건물로 달려갑니다. 수도 아부자의 위성 도시에 위치한 이 소학교는 최근 상수도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아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깨끗한 물뿐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6월 20일 종지 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가 건설한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 위성 도시의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비망록은 2024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기간에 체결되었고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의 종점 민생 인프라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0km에 달하는 새로운 상수도관을 건설해 부활이 가루 두 지역을 포괄해 약 100만 명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일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확보는 많은 나이지리아 일반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카루와 린근 지역 사회에서는 주로 공공우물, 련봇, 산발적인 물차에 의존해 물을 얻었고 물 깃는 일은 대부분 가정의 여성과 어린이가 담당했습니다. 새벽마다 취수 지점에는 종종 긴 줄이 늘어서 운했습니다. 인도식 현장에 참석한 카루 주민 그레이스 크리스티나는 매일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20리터 용량의 노란색 물통을 들고 수백 미터를 걸어 가장 가까운 공공 취수 지점에 줄을 서서 가족을 위해 물을 받아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줄을 설 때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해야 하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물을 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샤워도 하고 밥도 할 수 있어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양식이는 공사 기간이 오기와 겹치고 지하 수송관 상황이 복잡하며 또 기존 관로 자료가 부족하고 지하 광 케이블, 전력 케이블, 상하수도 수송관이 교차 분포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사팀은 탐지 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모든 수송관에 관한 공사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관망 건설 외에도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관로의 유지 보수, 수원지, 가펌프장의 보수, 밸브 등 부대 시설 건설이 포함됩니다. 양식이는 수도관은 급수 시스템의 혈관이고 정수장 복원은 시스템의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체계적으로 운용돼야만 깨끗한 물을 주민들의 집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선기구 아동구조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1억 6,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오염된 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어린이의 약 70%가 물, 개인위생, 환경위생시설의 폐단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수원 오염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 많은 지역은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오랫동안 직면해왔습니다. 급수 조건 개선은 지역 민생 발전에 시급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카루 지역 사회 책임자 조섭 담플라니는 깨끗한 급수가 콜레라 등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단플라니는 전국기업 공사 프로젝트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중국기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중지 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 부총경리 리 해밍은 물은 기본적인 민생 수요라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해밍 부총경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하여 고품질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 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사실 리백은 평생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상리용뿐만 아니라 대붕부도 지었습니다. 이로부터 대붕이 바로 리백 정신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붕이라는 문학적 이미지는 리백이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붕의 이미지는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의 소요유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자는 소요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부르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해 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새는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했고 날개짓으로 물을 치며 삼천리를 가고 바람을 타고 9만리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이 중국의 전고성어의 유래입니다. 대붕이 원대한 포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름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명장 악비의 자가 바로 붕거입니다. 사실 악비는 이름만 붕거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곤붕지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129년 금나라 군대가 건강현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수비를 책임졌던 수장이 항복하고 송고종 조구도 도망치면서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악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팔목을 그어 피를 보이며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악비와 악가군은 이러한 포부로 건강을 수복하고 조선진까지 진군하며 남송을 위해 불멸의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의 정충보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곤붕지지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무수한 영웅인물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도 대붕 이미지를 좋아했기에 2021년 음역설 할애회에서 리백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리백이 시에서 대붕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습근평 종석이가 말한 대붕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당이 중국 인민을 위한 행복 도모라는 초심을 굳게 지키고 인민 속에 뿌리 내려 인민의 의지할 때만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9만리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6: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산은 인민, 인민은 강산에 담긴 깊은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중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지는 농민의 아들로 중국인민을 사랑하고 혁명 동지들을 사랑하며 고향 어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나이 든 황소처럼 중국인민을 위해 묵묵히 경작하셨습니다. 이는 일생의 정력을 인민을 위한 일에 바치도록 저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2001년 10월 15일 습근평 총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습중훈 동지는 로혁명가로 모택동 동지로부터 군중 속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습중훈 동지는 자녀들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습중훈 동지가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 경축 행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양가 시절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입니다. 그 이후 하북성의 정정, 복건성의 함운, 명덕, 복주에서 이렇게 복건성, 절강성, 상해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는 늘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곳곳에서 탁월한 정치 업적을 쌓았습니다.
0: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
6: 2012년 1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은 지 44일 된 습근평은 로혁명 근거지인 하북성 부평현 락타만촌을 찾아 가난구제 개발 사업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못 박는 정신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0: 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我们实现了第一个 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在意气风发，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 마이진.
6: 2022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평 총서기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1: 병어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산은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7: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달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쪽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걸했다. 지지율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결코 애걸한 적 없다. 내 지지율은 당신과 무관하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과 미국 우익 진영의 천연 동맹으로 여겨져온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이유와 양측 간의 모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찰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막 폐막한 7개국 그룹 정상회의 기간 멜로니 총리가 자신과의 단독 면담과 함께 사진 촬영을 애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가 사진을

토니 총리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애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탈리아 부총리이며 외무장관인 안토니오 타야니는 당초 6월 21일부터 22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타야니 장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이 심각하고 모욕적이라면서 이는 멜로니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면서 그리우는 그녀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공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둔 지금 그녀는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은 트럼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자신의 지지율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사진 애걸 논란만 놓고 보면 이번 말싸움은 일시적인 실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양국 사이에 벌어진 크고 작은 마찰들을 살펴보면 갈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잉태되어 왔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멜로니는 유럽에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 중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2025년 1월 멜로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녀를 공개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합니다.

0: 속도를 느꼈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이 결정이 동맹국의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연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수일 후 멜로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전쟁에 참가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멜로니 정부는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에 이탈리아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하면서 모든 군사 배치는 이탈리아 법률과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는 관건적인 시기에 편을 들지 않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마땅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멜로니로서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동맹 내 이탈리아의 중요 지위와 국제적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우크라이나, 이란 등 문제에서 멜로니의 입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녀는 트럼프의 유럽 내 대변인 역할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트럼프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멜로니와 트럼프의 공개적 충돌은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지만 여론은 두 사람이 보수주의, 강경 반이민 정책 등 리념 면에서 여전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조바니 루제로는 이번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터키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가 두 정상 관계의 다음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두 정상은 그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제로는 멜로니 본인에게 이번 사건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반박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하루 만에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멜로니가 그동안 트럼프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유럽 지도자로 자신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서로 힘을 실어주던 정치적 동맹이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외교 논리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 우익 정치 세력이 집권한 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 범대서양 관계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소화시대의 변혁과 부흥만이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교훈이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일본 소화시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년의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려해야 할 위험한 경향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은 저들의 침략 역사를 체계적으로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면서 심지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이에 맞선 아시아 각국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린 소화백년을 의도적으로 일본 저들에게만 국한된 편협한 서사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이 집단적 역사기억과 정서적 상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은 우선 구체

0: 적은 독사의 재현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일본 방위연구소가 마련한 소화백년 특별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과 영국,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서방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단순화되었고, 서사는 1931년의 말레이시아 전역과 진주만 사건부터 전개됩니다. 그러나 소화 3년의 황고툰 사건, 소화 5년 대만 세덱족을 탄압한 우샤 사건, 소화 6년의 9.18 사변 등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확장과 침략 역사를 상징하는 핵심 사건들은 관변 측 서사에서 모습이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념 행사는 의제 선택을 통한 서사 전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일본 국립공무서관이 개최한 특별전 소화시대 일본인과 최전선 분야 남극 심해 우주로의 도전은 과학적 탐구와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나이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는 본래 일본의 근대 대외 전쟁 서류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념 행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성과로 전쟁 기억을 가리려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대중의 침략 역사 인식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관병 측 서사는 또 고난과 부흥에 대한 정리에 있어서도 뚜렷한 내향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가 대중들이 명기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고난은 주로 일본 국내의 전쟁 피해와 공습 피해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부흥은 전후 일미동맹 체계 아래에서의 국내 재건 과정으로 정리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침략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인도주의적 재난은 의도적으로 약화되거나 집단적 기억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서사 선택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국제적 대재판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들이 개인적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일본 군국주의와 군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과 관련 범죄를 일으키고 저질렀음을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시간의 축을 한층 더 확장하여 살펴보면 2026년 그 자체가 여러 역사적 전환점이 중첩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84년 전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점령한 후 현지 화교들을 대상으로 참혹하고 조직적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군은 필리핀을 점령한 후 바탄 죽음의 행진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95년 전 일본은 9.18 사변을 일으켜 국부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촉발하였고 4개월 후 중국 동북의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 행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내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 행사는 뚜렷한 현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탈라인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친미와 미국 아첨 로선과 제군사화 로선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선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요시다 로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시다 로선은 군사 부문은 경량화하고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는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 외교 활동 원칙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각국과의 조율, 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로선은 일본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루도록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일본이 지역 분쟁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민간 외교 등 방식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카이치 사내 정부는 전후 일본의 평화 헌법 제약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코 일본이 오랫동안 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온 전략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저들에게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명기해야 할 것은 소화 시기의 변혁과 부흥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지니는 책임과 교훈일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역사적 시야 속에서 깊이 반성해야만 기념이 망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도 반성 속에서 진정으로 개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건강 양생은 적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릴 때는 수분과 소량의 염분이 배출될 뿐 혈관 속의 플라크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온에서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류가 느려져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심내혈관 환자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오나 오후 등 고온 시간대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장기간 가만히 앉아있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운동 부족은 혈액 순환을 느리게 하고 혈액 점도를 높여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진 저녁에 천천히 걷거나 태극권, 팔당근 등 저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30분 정도 땀이 약간 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특히 얼음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름철 운동 중 어지럼증이 나거나 말이 어눌해지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계항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푸른 계절이라는 노래를 듣고 네,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견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강화하여 강농해농 본농제도에 대한 보완을 도농융합발전이라는 대구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보조와 농촌발전에 대한 도시발전의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도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이동을 촉진하여 공업과 농업이 서로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공동으로 보행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녹색 생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녹색은 농업의 바탕색이고 아름다운 향초는 아름다운 중국 판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반드시 록수 종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록색 생산과 생활 방식의 보급을 지지하며 향촌 생태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생산, 농촌 건설, 향촌 생활 생태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 리롭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동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논할 수 없기에 정책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효능을 향상시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능력에 맞게 추진하여 발전 단계를 뛰어넘거나 재정의 감당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화 개혁 방향을 보존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규칙을 존중하고 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심을 돌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량 안전은 국가의 대업입니다. 강농해농 본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면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 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한 수익 보상 기재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격 보조, 보험 등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식량 최저 수매가와 비축, 수출 등 조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가격이 안정되게 함으로써 식량 가격이 하락으로 농민의 이익에 해를 주는 현상과 식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민 대중들에게 부담을 더해주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업 보조금 정책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조의 정확성과 경력 효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차원의 농업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보험의 범위 확대, 기준 인상, 제품 증가를 추진하여 각 류형의 농업 경영 주체의 다원화 보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농업 경영의 효익 증대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농업 경영 체계를 보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을 농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도록 추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량이 높으나 경제가 취약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비춰 식량 생산지와 식량 소비지의 성급 간 수평 리익 보상 기제를 동일적으로 수립하며 리익 보상 방식을 혁신하고 보상 경로를 확대하여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식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매매 및 비축관리 체제 기재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하며 응급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여 대국의 곡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량 절약 및 감손이 곧 생산량과 공급 증대라는 이념을 강화하고 식량 및 식품 절약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전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식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는 데서의 전반적인 정세는 매우 좋으며 효과적인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구축하여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빈곤 및 빈곤 초래 위험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기에 과도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저소득 농민이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재빈곤 또는 빈곤 초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적시 발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의 예기 경보 및 대응 역할을 잘 발휘하여 탈빈곤 인구와 탈빈곤 지역의 지원 정책을 잘 연결시키고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여 규모적인 재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농촌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 지역에 대한 계층별, 류형별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재빈곤 방지 지원 정책과 농촌 저소득 인구 지원 정책의 연결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인구를 모두 상시화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책의 최저 보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탈빈곤 인구와 정상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는 인구를 분리하여 류형별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성 사회 보장 조치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노동 능력 소유 인구에 대해서는 산업취업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발달 지역에 대한 상시화 지원 기제를 수립하고 계층별로 책임지고 류형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미발달 지역에서 공공소비세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 장

0: 상대시키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간에 방대한 빈곤 구제 자산을 형성했는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대한 국가 투입을 자산화하는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완비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1: 고향 흑한 좀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우주 개발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상하 6호가 수집한 달 표면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가 북경에서 공개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진화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상하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표본 덕분에 중국 과학원 지질지구 물리연구소와 국가자문대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습금형 총석기는 달 탐사 프로젝트의 성과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우주과학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결실이며 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룬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은 절대 멈추지 않고 탐구의 발걸음도 계속됩니다. 14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중국 우주과학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유엔 우주비행, 달 및 침우주 탐사, 우주과학 등 다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을 확고히 장악함으로써 우주 꿈을 통해 중국 꿈을 실현해 나가는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50세에 가까운 최옥철은 94대생 우주비행사인 송령동, 왕호택과 긴밀히 협력하여 9시간이 걸친 우주유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단일 우주유영 시간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매번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것은 지난 임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끊임없이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두 차례 우주비행 경험을 돌이켜보며 최옥철은 말했습니다. 유인 우주비행과 우주정거장 건설의 꿈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계승된 발걸음 속에서 그 성취의 고도를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천화 핵심 모듈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중국의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는 문창, 주천 두 곳의 발사장에서 우주정거장 모듈 3회, 유인 우주비행선 4회, 화물 우주비행선 4회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중국 우주 개발을 가속화했으며 30년을 맞은 중국의 유인 우주 프로젝트는 3단계 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은 기본 구조의 궤도상 조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과 원자재의 국산화, 핵심 부품의 100% 자체 통제도 실현했습니다. 세계 최단 시간 우주정거장 도킹 기록, 재생형 생명 유지 시스템, 우주비행사 우주복, 우주외부 작업용 로봇 팔, 유연한 태양광 패널 등 수많은 혁신적 성과들이 우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비행에서 처음으로 우주 도킹에 직접 참여하고 중국 우주정거장의 완성을 목격한 우주비행사 비순룡은 신주 6호부터 신주 15호까지 두 차례 비행을 통해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한다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초월하려면 반드시 자립과 자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깊은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상하 6호 귀환선은 1935.3g의 달 뒷면 샘플을 싣고 내몽골 암갈랑초원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53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세계 우주 기록을 세운 이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

하는 뒷달 표면에 남긴 중자 모양의 흔적. 귀환선이 대기권 가장자리를 통과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우주 물보라 같은 장면들은 모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의 뒤에는 한층 단단해진 핵심 기술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구걸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 그룹의 등상금은 독자적 혁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샘플 채취 및 포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재료와 부분품 등을 통해 기초 기술을 확보했으며 그 결과 더욱 탄탄하고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달 탐사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우주국 국장 선충덕은 국가우주국이 상하 7호와 상하 8호 임무를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달과학연구소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1일 국가우주국은 천문 2호 달 탐사선이 촬영한 지구달 영상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천문 2호는 이미 한 달 이상 비행을 계속해왔으며 지구로부터 12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노력은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천문 1호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했으며 일주일 후에는 축용호 화성 탐사차가 화성 표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천문 1호 궤도 탐사선이 정확하게 원격 탐사 궤도에 진입하여 화성 전역에 대한 원격 탐사를 개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한 번의 임무를 통해 화성 궤도 진입, 착륙, 탐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중국의 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천문 2호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목표는 지구로부터 약 1800만에서 4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2016 H-O3과 1억 5천만에서 5억 킬로미터 떨어진 주대혜성 311P입니다. 이 탐사선은 단열 발사로 소행성 동반 비행, 샘플 채취, 귀환, 그리고 주대혜성 탐사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 임무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14차 5개년 기획기간 동안 중국은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적 자립과 주도권 확보를 향한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우주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우주국은 천문 3호 화성 샘플 채취 및 반환 임무, 천문 4호 목성계 탐사 등 심우주 탐사 임무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화호가 성공적으로 태양 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 탐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세대의 국가민용 우주기초시설을 구축하고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리한택 씨의 글 작은 클로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베란다를 청소하던 나는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잡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밑으로 그것도 아주 깊숙한 구석에 파란 무엇이 나의 시선을 자극했던 것이다. 미약한 빛이 겨우 드는 어두운 거기에 어떤 생명이라는 게 자라나 있다고 나는 직감했다. 다급히 무릎을 꿇고 잡품들 틈새로 머리를 들이밀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1년 넘게 버려둔 빈 화분에서 클로버 한 포기가 자라나 있었다. 수분 한 점 없이 바짝 메말라버린 화분에서 여리지만 긴 목을 치켜들고 작은 잎 세 개를 끝내 피우고 있었다. 작은 클로버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없이 고개를 굽고 있었다. 저 여기 있어요. 어두운 구석에서 클로버는 그 작은 얼굴로 반기며 파랗게 웃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구석에서 오뚝 고개를 치켜들고 자라나 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의 존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았다. 콧등이 찡해났다. 애처로웠다. 고집스럽게 지켜던 그 모습은 나에게는 무언의 향기로 다가왔다. 세상에, 요것이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손으로 두 눈을 비비고 다시 깊숙이 박히는 화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확실했다. 1년 전

자네 월계화를 키우던 화분에서 작은 클로버 하나가 집요하게 자라고 있었다. 작은 클로버의 발견은 나에게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라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지 않았는가. 클로버는 생명에 대한 집요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버림을 받은 운명이었지만 강인하게 불굴의 정신으로 적박한 환경에서 끝내는 살아남았다. 새벽 이슬 한번 시원히 맞아보지 못한 이 작은 클로버는 그 좁고 메마른 공간에서 공기 중에 적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살아왔다. 찬란한 햇빛의 따사로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클로버는 희미하게 비춰 들어오는 한 점의 밝음을 탐닉하며 악착같이 연명해왔다. 작은 클로버는 살겠다는 굳센 신념으로 버티면서 한올의 희망도 저버리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남았다. 여린 클로버에서 생명의 위대함과 강인함을 여지없이 읽을 수가 있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미물이지만 생명에 대한 열정과 불려불굴의 정신이 살아남았다. 작은 클로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숙연해진다. 와나 이걸 어쩌면 좋아. 저 말라버린 화분에서 클로버라니. 언제 다가오는지 등 뒤에서도 아내 말문이 막혀서 혀를 끌끌 찼다. 여보, 빨리 화분을 꺼내야지.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어요? 화들짝 정신을 차린 나는 팔을 길게 뻗어 구석에 박혀있는 화분을 힘겹게 끄집어냈다. 너무나 오래 방치한 탓에 화분의 흙은 바짝 말라서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빨리 주세요. 성격이 급한 아내는 화분을 받아 안고 베란다 문 쪽을 빠져나가면서 련신 재촉을 해댄다. 빨리 물! 물! 나는 물주전자에 한가득 물을 담고서 아내에게로 급히 따라갔다.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창턱에 올려놓고 기다리던 아내는 왜 이렇게 굶드냐고 연신 나무랐다. 물주전자를 받아든 아내는 조심스럽게 메마른 화분에 물을 부었다. 혹시 연약한 클로버가 다칠까봐

작은 쿨러버를 보듬고 있었다. 정성스레 모든 것을 꺼낸 아내는 만족한 듯 콧마루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해맑게 웃어 보인다. 여보, 이후로 이 화분에 클로버만 키울 거예요. 일세 화려하다가 곧지고 마는 그런 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는 이 클로버만 키울 거예요. 햇볕 한번 시원히 받아보지 못하고 물 한번 실컷 마시지 못하고도 살아남은 이 작은 클로버에 나는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아내 말에 수궁이가 련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클로버 한 포기만 달랑 나있던 화분은 지금 한가득 숲을 이루고 있다. 떨기떨기 연분홍색의 작은 클로버 꽃들이 아기자기 피어나 있다. 아, 클로버여, 나에게 삶의 참뜻을 일깨워준 미물이여.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네 인생.

이어서 김성기 씨의 글 요술 같은 이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68년 봄부터 발생한 어머니의 알 수 없는 병환일 백약이 무효였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 있었으나 집안이 크고 작은 일은 내가 맡아야 했다. 어머니는 생산돼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픈 배를 움켜잡고 모진 아픔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까만 아픔을 참느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좀 지나면 아픔이 멎었는지 쌀을 잃어 밥을 지으셨다. 나는 위암만 할 뿐 어쩔 수 없었고 늘 걱정으로 가슴만 쥐었다. 모내기가 끝나자 대대병원에 갔다. 회총병이란다. 처방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공사병원에 갔다. 위장염이란다. 주는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다. 설안현병원에 가니 맹장염이라 한다. 점적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다. 맹장 부위를 눌러봐도 아픈 증상이 없었다. 우리 마을에는 누가 아프거나 병원에 갔다 오면 동네 아낙네들이 찾아와 위문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다. 그날도 동네 아줌마들이 한방 모였다. 그때 어머니 친구 되는 분이 할빈 인해병원에 가보란다. 할빈 인해병원은 조선족 병원으로서 조선족들의 최고 우상병원이었다. 나는 이튿날로 한창 자라고 있는 돼지 한 마리와 짜놓은 가마니 20장을 팔고 생산대 돈 20원을 빌려 85원을 장만해 가지고 할빈 인해병원으로 향했다. 할빈 인해병원의 진단 결과 자궁염이라서 이사 선생님이 오늘 입원하고 내일 아침에 수술 받자고 하셨다. 수납 창구에 찾아가니 입원 침대비 10원에 치료비 45원 합계 55원을 내라고 했다.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자 나는 할빈역에 가서 쪽잠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병원에 찾아갔다. 어머니는 아침 9시에 밀차에 실려 수술실에 들어갔다. 약 1시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0분도 안 되어 밀차에 실려갔던 어머니가 걸어 나오셨다. 이사의 오신이었다. 다시 검사 결과 위궤양이라고 했다. 당일로 약 한 봉지 받아서 오후차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약을 드셔봐도 아무런 효임이 없었다. 할빈 인해 병원에 갔다 온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다. 어머니 동갑내기 한 분이 찾아와 흥룡강 오상에서 한계역 거리인 조선족 마을 두가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두가 조선족 마을에 리관식이라는 대대병원 이사가 병을 용하게 잘 보는데 이술이 고명해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다.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풍 환자가 단침 세네 대를 맞고 걸어서 집으로 갔다느니 맥을 잘 짚는데 어느 큰 간부도 소문을 듣고 와서 간복수 치료를 받고 20일 만에 완쾌되어 선물로 번뼈 두 개를 주고 갔다는 소문도 들어왔다. 두가라고 하면 우리 소성에서 할빈 거리의 절반 거리도 되지 않았다. 나는 본래 귀가 얇아 멀지 않으니 두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물론 어머니는 할빈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하는데 조그만 대대병원 이사가 뭘 알겠냐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유일한 기둥이고 로력이었다. 어머니가 잘못되면 집안이 망한다. 아버지도 가보라고 극구 권했다. 이튿날 정 두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을 찾아가니 점심때라 문이 잠기고 병원 옆 입원실에서 어머니 나이와 비슷한 조선족 아주머니 셋이 점심 식사를 하고 계셨다. 이사 선생님을 물었더니 점심때라 식사를 가는데 오후 1시 반이 되어 온다고 했다. 방금 12시니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 이사 선생님 집을 물었더니 병원에서 멀지 않았다. 1시 반까지 기다리기보다 이사 선생님 댁을 찾아가 진단받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이사 댁을 찾아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었다. 공소합작사에 가서 술 한 병과 사과 통조림 한 통을 사서 가방에 넣고 이사 댁으로 향했다. 이사 선생님은 방금 식사를 마친 뒤였다. 보아니 몸집이 우람지고 50대 나이로서 키가 크고 잘생긴 미남이시였다. 가전술과 사과 통조림을 상구에 놓으면서
어머니 병을 길란, 설안, 할빈 병원에 다 가보았지만 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의 고명한 이술 소문을 듣고 찾아왔노라고 사성했다. 이사는 생각 밖으로 아주 부드럽고 인자했다. 사모님께 이분들이 소성에서 왔으면 정심 식사도 하지 못했겠는데 정심상을 있는 대로 차려오라고 했다.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간단히 먹고 왔다고 굳이 사양했지만 믿지 않았다. 얼마 안 뒤어 사모님이 뜨끈뜨끈한 장국, 김치에 밥 두 그릇을 차려내오셨다. 사모님은 50에 가까운 인자한 분이셨는데 흰머리가 많고 이마 주름살이 깊은 것을 보니 통상고초를 많이 겪어온 분이 분명했다. 배도 고프고 고마움을 사용할 수 없어 식사를 마쳤다. 밥술을 놓기 바쁘게 이사 선생님은 옆 칸으로 가자고 했다. 거기에는 평시에 병 보던 의자와 병원용 책상이 놓여 있었다. 먼저 아픈 증상을 물어보시더니 혀를 보자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맥을 짚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엔 병원 입원실에서 쉬고 오후에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사서 장만해 두었다가 내일 새벽 5시에 입원실 난로에 어머니가 직접 닭을 푹 삶아 6시에 이사 선생님 댁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굶고 내일 절대 고기 맛을 보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무슨 병인가 물었더니 자신만만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묻지 말라고 했다. 이사 선생님 댁을 나오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다. 세상에 환자들어 닭 한 마리를 삶아 가져오라는 이사는 처음으로 보았다. 속으로 이문이 들었지만 환자에 대한 인품을 보아서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울며 거사 먹기로 분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오후 3시쯤 두가시장에 갔더니 마침 닭 파는 집이 있었다. 암탉 한 마리를 이원 주고 샀다. 손질도 해달라고 했더니 50전을 더 내면 말끔히 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하니 주인이 반 시간도 안 뒤어 손질한 닭을 가져왔다. 그날 밤은 대충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 난로 불을 피웠다. 입원한 손님이 냄비를 빌려 닭을 삶기 시작했다. 온 입원실은 구수한 닭고기 냄새로 진동했다. 정각 6시가 되어 어머니는 푹 익은 닭고기를 냄비째 이산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 이산은 기다렸던 듯이 삶은 닭을 받아 상구에 올려놓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닭고기를 뜯어 입에 넣으면서 맛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닭국물 두 숟가락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에게 맛보라고 했다. 어머니가 사양하다가 이사의 권유에 못 이겨 국물을 마셨다. 이어 이사가 어머니에게 노란 알약 니아를 주며 물까지 달아주었다. 약을 드신 후 얼마 안 지나 어머니가 급히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20분쯤 지나 어머니가 희색이 맘에 나여 돌아왔다. 몸이 가뿐하고 날 것 같다고 했다. 리사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너털 웃음을 웃었다. 리사는 밥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회충은 회충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배설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 회충약을 먹지 않기에 먼저 굶겨놓고 구수한 냄새로 유인하여 회충머리를 들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회충약을 먹이면 회충들이 배가 고파 얼른 받아 먹거든요. 아주머니께서 닭을 직접 삶고 내가 먹는 것을 보게 한 것도 회충을 유인하기 위함이지요. 아침에 리관식 이사는 내가 가져온 술을 꺼내고 사모님은 양념즙을 만들어 우리는 모여 앉아 삶은 닭고기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리사는 닭다리 하나 뜯어 어머니께 드리며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 마음대로 드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치료비는 침대비 80전, 회충약값 32전, 합계 1원 12전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 온 5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관식 이사도 이제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겠지만 그 당시 털거지 없이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던 그분의 따뜻한 태도와 요술 같던 고명한 이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네,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산 울림입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인사류명입니다. 사람, 인, 죽을 사, 머무를 류, 이름명으로 구성된 인사류명, 렌스, 류명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흔히 보면 죽어서 가숙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5대 때 유명한 무상이었던 왕건장은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 량태조 주원을 따라 각지를 다니며 싸웠으며 주원이 죽은 후에는 주우정이 왕위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진나라와 당나라는 모두 량나라의 강적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전쟁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주를 공격한 진나라 군대가 왕은장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 대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왕은장의 가족을 살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집까지 지어주고 좋은 음식을 내주면서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나라는 비밀리에 사신을 파견해 왕은장에게 투항을 권했습니다. 왕은장은 투항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진나라 사신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황제 조우정은 간신들에게 조정 대권을 빼앗긴 우매하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황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왕은장을 시기하던 간신들은 왕은장이 군사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그 결과 양나라는 싸움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그 후 진나라 군대가 전주를 공격하사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우정 역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상 경상이 황제에게 달려와 읍소했습니다. 선제께서는 생전의 소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사옵니다. 지금 적들이 이미 변경을 넘어섰는데 폐하께서 더 이상 충언을 듣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된 주우정은 계책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폐하, 사정이 긴박하옵니다. 왕건장 없이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주우정은 왕건장을 초토사로 임명해 진나라 군대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왕건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활주 남성을 공격했지만 병력이 부족하고 지원 부대가 없었던 탓에 결국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왕건장을 시기하던 간신들은 때를 놓칠세라 황제에게 왕건장이 적을 우습게 여기다가 패한 것이라고 고했고 이를 믿은 황제는 왕건장을 파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라 군대가 오둠이 깃든 틈을 타 연주를 공격했습니다. 황제는 왕건장을 다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예 군사들은 이미 간신들의 수중에 모두 장악되어 섰고 왕건장이 거느리고 싸울 군대는 도읍에는 500여 명의 오림군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전투 역시 패배로 끝났고 왕건장은 크게 다쳐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나라 장종 앞에 끌려간 왕건장은 투항을 권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옛말에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왕건종은 무사의 몸으로서 나라를 배신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왕건장은 죽었지만 후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류명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의 누적 화물 발송량은 16억 7천만 톤에 달했고 단일 적재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의 누적 화물 발송량은 16억 7천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일평균 적재 대수는 18만 6,300대로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그중 5월 2일 적재 대수가 20만 2,400대에 달해 단일 적재량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점 물자에 대한 운송 보장도 유력합니다. 5월 여름철 물자 운송 수요가 왕성해지면서 여러 지역의 철도 부문은 농업 물자 운송 편의 통로를 개통해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는 4,880만 6천 톤의 식량을 발송했으며 동기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 철도망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여름철 전력 석탄의 공급 보장 강도를 높였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국가철도는 석탄 8억 7천만 톤을 발송했으며 그중 전력 석탄이 3분의 1을 차지해 전국철도 직송 발전소의 저장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경 간 열차 운송도 안정적이고 원활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국 유럽, 중국 주황아시아 열차 운행 수는 루계로 15,506편에 달해 동기 대비 12.6% 증가했으며 그중 중국 유럽 열차 운행 수는 9,331편으로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서부 6회 새 통로 철도 해상 연합 운송 열차의 월평균 운송량은 11만 표준 컨테이너 이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철도는 네트워크 화물 운송 물류 플랫폼을 한층 더 보급해 집 앞까지 찾아가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니 한층 더 편리해질 물류 서비스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5편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장강기슬계 첫 도시 이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산동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유치원 경비실 곽혁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하지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65편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문명 건설이 현대화 건설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중대한 임무에 착안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진지하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문명은 현대화 국가의 뚜렷한 징표입니다. 한 나라의 번영과 강성, 한 민족의 문명과 진보는 매우 큰 정도에서 사회의 사상 도덕 수준과 관계됩니다. 사회 문명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담보이고 또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전 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하나의 중대한 임무로 삼고 계속하여 건설을 중요시하고 정립을 근본으로 삼으며 확고부동하게 꾸준히 견지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틀어주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상관념, 정신면모, 문명풍조, 행위규범의 형성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확고한 사상적 담보, 강대한 정신적 힘과 풍부한 도덕적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사상 도덕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덕이 없으면 번영할 수 없고 사람은 덕이 없으면 인재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도덕은 사회가 문명하고 진보하며 단결되고 조화로울 수 있는 기반입니다. 도덕의 교화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하고 국민 도덕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사회 공덕, 직업 도덕, 가정 미덕, 개인 품성 건설을 힘써 강화하며 사람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 영예로운 것과 치욕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도의적인 것과 공기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인도하고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책임감을 강화해 자각적으로 도덕을 중시하고 도덕을 숭상하고 도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고양하고 훌륭한 중화 전통 문화의 도덕 교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충분히 활용하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에서 도덕적 자양분을 섭취해 사람들의 도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대덕에 밝고 공덕과 사덕을 잘 지키는 것을 추진해 인민의 도덕 수준과 문명 소양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곡식에 비유한다면 청소년 시기는 줄기가 자라거나 이삭이 패는 시기인 바 이 시기에는 정성들여 인도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 학교, 정부, 사회를 결부한 사상 도덕 교육 체계를 완비화하여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가정, 가정교육과 가풍 건설을 강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사상 도덕 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해 청소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문명 풍조를 육성해야 합니다. 사회 문명 수준이 높고 낮음은 문명 풍조, 정신 풍모, 인문적 분위기와 주로 관계됩니다. 대중성 정신 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국민 자질과 사회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경로로 삼고 문명 건설 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수단으로 문명 육성, 문명 실천, 문명 건설의 추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문명 도시, 문명 마을, 문명 단위, 문명 가정, 문명 교정 건설 사업을 심화하고 도농 정신 문명 건설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정신 문명 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훌륭한 전통 향토 문화를 깊이 있게 발굴 계승 혁신하며 올바른 새 기풍을 선양하고 낡은 풍속 습관을 고치는 것을 추진하며 문명한 향풍, 훌륭한 가풍, 순박한 민풍을 살려 향촌 문명의 새로운 기상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전사회적으로 노동정신, 분투정신, 기여정신, 창조정신, 근검절약정신을 고양하여 시대의 새로운 풍모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보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전민 열독 활동을 심화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제도와 사업체계를 보완하고 자원봉사 배려 행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전사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기풍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의 성실 문화를 고양하고 신의 성실 건설의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셋째, 본보기의 힘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본보기의 힘은 무궁합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각 역사 시기에 수많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 열사, 억세게 분투하는 여웅 인물,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진 모범들이 용솟음쳐 나왔는데 그들의 선진 사적과 숭고한 정신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람들을 꾸준히 분투하도록 교양하고 격려하였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는 높은 격식으로 일련의 걸출한 기여를 한 여웅 모범을 표창하였고 일련의 도덕 모범, 시대 본보기,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 신변의 좋은 사람을 부각하여 전사회적으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선진 모범 학습 선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도덕 모범의 고상한 품격을 고양하며 여웅을 숭상하고 따라 배우고 수호하며 애대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공훈 영예 표창의 정신적 선도 역할, 전형 시범 역할을 발휘하여 전사회적으로 선진 인물과 모범 인물을 본보기로 삼고 여웅을 숭상하며 선봉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추진해 본보기의 힘이 억만대중의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래 소녀의 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장강기술계 첫 도시 이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강과 대도하, 금사강이 이빈의 합강문 근처에서 합류해 장강리라 불리며 바다를 향해 동쪽으로 만리려행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강으로 인해 이빈을 알고 짙은 문화적 분위기와 특히 향긋한 술, 오량액으로 인해 아름다운 도시 이빈을 찾습니다. 사천분지의 남쪽, 운귀고원의 북쪽에 위치한 이빈은 금사강과 민강이 합류한 장강의 기점이기도 해서 예로부터 만리 장강의 첫 도시라 불립니다. 이빈은 역사가 유구합니다. 기원전 춘추 전국 시기 이곳은 고대 분우국에 속했으며 한무제 때에는 이곳에 분도현을 설치하고 오늘날 이빈의 서남쪽 안변장에 소재지를 두었습니다. 당나라 때인 794년 검남절도사 위고가 삼강구에 성을 쌓았는데 842년 금사강의 수재로 성이 물에 잠겨 오늘날의 이빈성에서 북쪽으로 3km 거리에 강기슭에 있는 구주패에 성을 신축했습니다. 그로부터 구주성은 송나라 때까지 4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성은 사라지고 성터만 남아있는데 남쪽에 30m 길이의 3m 높이의 성벽과 북쪽에 247.5m 길이의 2m 높이, 3m 두께의 성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송 후반에 몽골군이 초기에 진입하면서 방어력이 없는 구주성은 폐허로 되었습니다. 그 후 1267년 지세가 험준한 산등성리에 성을 옮겨 쌓고 아찔한 낭떠러지를 이용해 성벽을 축조했습니다. 동남쪽으로 장강과 이웃하고 남쪽으로 민강과 연결된 성은 몽골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세월 속에서 이 성도 사라지고 오늘날은 총 길이 365.5m, 높이 1.8m 내지 5m에 달하는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이빈 도심의 서주성지는 명나라 때 축조한 당시 서주 부성의 터입니다. 동쪽으로 삼강구를 마주하고 북쪽으로 민강, 남쪽으로 금사강과 이웃한 서주성은 정방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서주성의 성벽은 높고 두터우며 견고하기 그지없고 현재 성문 중 하나인 수동문과 높이 5.6m 내지 6.3m에 달하는 615m 길이의 성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은 이빈의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큰 많은 문물과 고성 유적을 남긴 동시에 이빈 고유의 문화도 형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특색 있는 이빈 문화는 북문화와 중문화입니다. 이빈의 북문화는 이빈의 역사와 문화에서 기이함을 자랑합니다. 북인은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으로 당시 산세를 따라 집을 짓거나 물가의 언덕에 동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현재 벼랑에 조성한 무덤 현관과 암석화가 북인들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현관과 암석화는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벼랑 위에 조성된 관계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북인이 남긴 유일한 문화유적으로 되었습니다. 사천 남부 사절 중 하나인 북인 현관은 사망자의 관을 벼랑 위에 보존한 600여 년 전에 조성된 고대 무덤입니다. 현재 이빈의 마당패와 소마만에는 도합 265구의 관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은 보통 20m 내지 60m 높이의 벼랑에 걸려 있으며 최고로 100m 높이까지 달합니다. 옛사람들은 왜서 관을 이렇게 높은 벼랑에 가로박은 나무에 두었는지 이런 장대 문화는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벼랑에는 또 벌둥지처럼 밀집된 기둥 구멍과 붉은색의 암석화 200여 폭이 남아있습니다. 암석화에는 사격과 무용, 서커스 등 다양한 동작을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또 온갖 동물과 무기, 기하학적 도형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빈의 또 다른 특색 문화는 중문화입니다.
이비는 중국에서 대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곳이며 그중 이빈의 동남쪽에 위치한 대수, 청남 주케가 가장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면적이 12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해발고도 600m 내지 1000m의 청남 주케는 온 산발이 대나무로 덮여 심이 장관입니다. 청남 주케에는 400여 종의 대나무가 자라고 크고 작은 명소는 134곳이나 됩니다. 그중 양쪽에 대숲이 펼쳐진 오솔길, 비취회랑과 대숲 속의 아름다운 호수들인 선요호, 해중해, 그리고 청남주케 박물관이 청남주케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비는 역사적으로 명인들이 너도 나도 찾는

0: 독특한 전설입니다. 이빈에서는 나타가 태어난 진단광과 나타가 악마와 싸운 구마나, 나타가 황골 탈퇴한 오련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빈 추병산에 위치한 나타 행궁은 대륙과 대만 두 곳의 전문가들로부터 중국에서 유일한 나타 조묘로 인정됩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나타 행궁은 폐방과 태자묘 등 건물이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예로부터 술과 인연을 맺은 이빈의 손은 천여 년 동안 유명한 술이 많이 양조되었으며, 한 집에서 술을 마시면 천 집에서 취하고, 한 집에서 술병을 따면 온 도시에 술향기가 넘치는 이빈은 술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빈의 오량액은 중국의 백주 중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합니다. 이빈에 남아있는 양조 유적지인 고요지는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양조 유적지는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보내드립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4: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오늘은 산동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산동 박물관은 1954년에 설립됐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최초의 성급 종합 박물관입니다. 관지는 동서량원으로 나누었고 동원은 제남시 광지원 거리 광지원 예퇴에 위치했습니다. 서원은 제남시 신거리 제남도 원 예퇴에 위치했으며 1942년에 건설됐습니다. 산동박물관의 설립 초기 소장품 원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산동성 문물관리위원회에서 조달한 항일전쟁 시기 남천문물 청동기 서화 선본서 등을 접수했습니다. 둘째는 원 제남 광지원에서 륵대일에 수집한 동식물 표본과 각종 문물, 소장품을 접수했습니다. 셋째는 원 해방구 산동인민정부 고대문물관리위원회가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에 수집하고 보호한 각종 혁명 문물들을 접수했습니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 산동박물관은 산동성의 유일한 성급 문화기구로서 산동 경내의 지상, 지하 문물에 대한 보호 사업을 담당하고 대량의 들판 조사를 통해 일련의 고고학 발굴을 진행했으며 대량의 진귀한 문물들을 소장해 소장 문물의 수와 품질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1991년 8월 천불산 북쪽 기슭에 신관을 짓고 1992년 10월에 개방함으로써 산동박물관은 지방 특색이 풍부하고 역사와 자연, 예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품은 신형의 성급 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도자기와 청동기, 갑골문, 도문, 봉진, 구인, 간독, 한화상석, 서화, 선본서, 혁명문물 등이 풍부합니다. 2012년 산동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소장품은 지방 특색이 풍부한 역사, 자연, 예술료 소장품을 위주로 하고 각종 소장품 40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동 박물관은 23개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기본 진열, 산동 역사 문화 전시를 핵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불교 조상 예술전, 산동 한화 상석 예술전, 산동 박물관 명나라 청나라 관요 자기전, 아프리카 야생동물 대이동전, 백악기를 지나 신기한 광물세계에 대한 탐구 등 7개 특별 전시가 있으며 또 림시 전시도 있습니다. 산동박물관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이며 전국 인문사회과학보급기지이기도 합니다. 산동박물관은 산동박물관의 100년 발전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일꾼들이 문화사업을 번영시키는 신심도 품고 있습니다.
7: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유치원 경비실 곽혁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합비에 한 유치원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 곽혁신 할아버지에게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오로지 아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그들의 이름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곽 할아버지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초능력 뒤에는 아이들에 대한 곽혁신 할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부르는 할아버지 네 글자의 음색과 어조를 통해 곽혁신은 정확하게 아이들의 이름을 맞힙니다. 그 어느 아이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소리가 좀 거칠고 또 어떤 아이들은 목소리가 맑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특유의 음색을 가지고 있어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유치원에는 300여 명 아이들이 있는데 곽혁신은 그들의 이름이며 애칭이며 목소리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모습과 이름을 외우는 것은 이젠 그의 몸에 배인 습관으로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곽혁신은 유치원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등원하는 아이들에게 아침 인사와 칭찬을 건네는 것으로 그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곽혁신의 초능력은 아이들 이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한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 곽 할아버지는 매일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시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행복의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곽혁신은 아이들 이름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모님들까지 기억해 문 앞에만 서면 어느 아이의 부모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곽혁신은 자신은 기억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초능력은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생긴 능력입니다. 그 누구나 정성을 다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있어 곽혁신은 초능력자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고기는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만능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고장난 의자며 수도꼭지며 침대들도 척척 고치고 또 다양한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곽혁 씨는 유치원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의 가방에는 일상용품 외에도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탕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곽혁 씨네 집은 유치원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지만 그는 늘 한 시간 앞당겨 일터에 도착합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놀이기구들을 점검하며 식수를 준비하고 소독 등도 켭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치면 아이들의 등원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각자 반급에 들어가면 그는 또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바로 수리공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낮잠을 잘 침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고장난 수도꼭지며 설비들을 수리하며 바삐 보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곽 할아버지가 쉬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곽혁 씨는 또 아이들의 친구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일을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다가도 미끄럼틀 매트나 놀이기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얼른 다가가 수리에 나섭니다. 유치원이란 곳은 아이들의 안전과 관계되기에 그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야 시름이 놓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유치원에 수백 명 손주들을 집에 보내고 퇴근하면 또 두 명의 손주가 곽혁 씨를 기다립니다. 곽혁 씨는 유치원 근무를 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젊었을 때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결핍하다 보니 딸애가 유치원을 가지 않겠다고 울어대면 어쩔 바를 몰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쁜 손주들도 생겼으니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아이들과 어울리는 과정에 교육에 대한 공부도 하고 손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곽혁 씨의 손자 곽우첩은 할아버지는 주말이면 함께 놀아주고 뭐든지 잘해내도록 격려해 주신다며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했습니다. 아이를 관심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는 곽혁 씨가 터득한 가장 중요한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곽혁 씨는 또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내도록 격려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곽혁 씨의 애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치원 선우연 원장은 곽혁 씨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기필코 빛과 열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달려올 때,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믿음을 보일 때 가장 성취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백수의 인생 일일이를 보내드립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며 일조 시간과 일조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이는 지구 표면이 받는 열량이 가장 많아진다는 것으로 이 열량이 계속 쌓여 하지 이후에 더욱 더워지고 삼복 시기에 가장 덥게 됩니다. 소만을 시작한 시부침과 묘모내기를 하지 전에 끝내야 곡식을 먹을 수 있기에 하지를 앞두고 일손을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하지는 음력으로 5월, 양력으로 6월 21일 내지 23일이며 태양 환경은 90도입니다. 옛사람들은 하지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후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초호에는 사슴뿔이 탈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슴뿔에 앉았던 거칠은 피부가 벗겨진 다음 생생한 피부가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후에는 매미가 울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굼벵이로부터 벌레가 되었다가 다시 변신해 매미로 되어 이때 울기 시작합니다. 삼호에는 반아가 싹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아는 약재 이름이며 삼호에는 여름철이 절반 지났다고 해 반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북극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으며 남극에서는 수평선으로 해가 뜨지 않습니다.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은 14시간 35분으로 1년 중 가장 깁니다. 농촌에서는 단오를 전후해 시작된 모내기가 하지 이전이면 끝나고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지가 되면 묵정밭과 사냐는 희디힌 개망초꽃으로 뒤덮입니다. 과거 이모작 지역에서는 하지 전삼일 후삼일이라 하여 그때가 모내기의 적기였으나 지금은 보온용 모짜리 설치로 모내기가 빨라져 하지가 되면 모는 새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더욱 굳어집니다. 메밀파종, 누에치기, 감자캐기, 고추밭매기, 마늘캐기와 건조, 보리수확과 타작, 모내기 등으로 눈코뜰 새가 없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모내기가 끝나면 김매기가 뒤따릅니다. 처음 매는 김을 초벌매기라 하고 초벌매기 후 3주쯤 지나면 두벌매기가 이어지고 잡초가 많은 논이나 알뜰한 농가, 일손이 많은 농가에서는 세벌매기까지 하게 됩니다. 노래 아리랑 진달래를 보내드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르 터져서 봐. 元帅 성진에 베이 오우린 베이버 기르 보호 가지리기 시금질나 오로스 내근 우짐지기 바라라 핫 올네 펑쉬 펑쉬기 시금질러 오르근이 허 달리기 엄느근 벨다간 잔창 발럭지 어부스발라디 불처리 은대 달

이긴 보시 치부다람 보바 치치르발롯 니니기 따라므르 벌트바 더친느까지 다트 메니 벌트까지 드버신느까지 발발다 아스팔타 벌트바 아물 볼로도 시기 담디엔 함글제 알티 우츠글센 것 아스르 테기 쇼크실제 훈스 볼로 트르기기 담다간 함글제 허리 우츠글센 것만 헐슨 테기 쇼크실제 준샤 마르산 야흐센 지글 다타 도지 워로 해서 야흐센 도당 다타 도지 월르스 치르 호라 다탐 보면 원노로 고기 까도라니 블릿크 찌르지 발로 찌스기 오늘 건들 하트면 장준 실력 은멋도 박을 추히 오르바타기 뜨뜨건 왔다와네리기 빌뜨건 월스 지르건 이근우들이 아무라봐 한탄의 보검티니 하르울린 지르 허전의 멋제 떳떳시 담담말이 무두르바 한탄의 보검티 야물 홈문

어질렀음 이운왈신 여장준 수월련귀 그누타 성수부서 세츠스기 찍긋 앞제 허이로라스 땐다진 예수고 허이로질이 노리우주어 은예가인 익치를 이렛 보아 쳐먹은 수원에는 산드르우서 어부리모이 얼뜬 실리기 앞제 언들 텐드라 가르제 으트가 털리 에렁이 따뜻 잡시라 우저뜬 끌래 하도리기 넙들르후 거산징은 주리 한타나 범틴 아스르 대가스 도심 가지리기 바랄비 알 설린 바라기 진탕아 잡시라 붙길래 한월신 시르 어떠 혈은 듬부스 보리기 왔음으니 샵들후 천시징은 주제 왔대 왔은 시르기 월불 에라 탔다 잡시르지 엄남 왔은 시르기 아자라싱 붙길래 한월신 시르긴 턱은 아가르뜨른 남미르지 땜벌로 따진 적스 치긋 야가인 한월스 은무뚜 깔주락슨 네뜨라 보검틴 가지 치르따른 법 은세노 치르구에 흠이 은니근 들른 수월리엔구이 니근 들른 멋째 가지는 어떻게 한우 공주원 상은지 으친 젠드르텐 아바치 왓츠디엣리 허르초비치기 이것 명은 헛드르 발로디에가 은멋두 와르비치베 하루즈불 한왈시 홍노르벨드흐드르 톨블 알드시발나 흐마갓 착만하기 장질제 자신나신니 허술제 자지하도보락제 수월연구 때네 벌트걸 이것 보검팅 같질 이거 벌트걸 대비 이기 돌더트고에 헛는 옷들 지르기 훌 아무락슨 내다라가 왈신 연수의 펑지 너가 놓아듯이 비시기기 저거나 비시기기 저거 그날은 헛은 지르기 들어오고 억지 헛은 든 하람이 잘 올

과르빈 나타네 비시기 하르무 자롤 히누 이스 흐드 나타네 비시기 브르너기 알랏 보검 틴 송빙 수얼리엔 위던 지르근 덕슐지 비시기 우저 덩클레 트르 비시기네 오가 사모구 널게 유은 왈라 성서 짝보검 단단히 텔바 두국더 털불자 두르근 일델레 화실구에 늑룩거 헐불 과르빈 명은 가지러 왔도 명 가지러 우르근 가지리기 옥식더 털불 한월스티엔 털란 억도 히익도르구에 은어헐 보검티 텔부 족구에 가지리 옥구에더 털흠 벌불 원선 타버르 벌더 한탄 범티 들읍시지 니슬렐 벌슨 사이버 정의친 수라른 허르볼느 시라무듯 비치기 얼음그스들 가라 아른드로야 성명은 부여런 조선 미치건 허르극들 돌함 벌불 흘릴 저희것 허버름 벌그나 은비시기 우진바라 스월리엔구이 털흑 들읍시지 갈지 나 하베스 팀 털금 은 하늘은 은어 허리 헬버리고 가리자 요 발음시 때니 이승구에 금문 배제트 능은 우드린 해본드로 문어 어문 죽드로 눈 바닥으로 치르고 있던슈 성지 원쇠 활튼 텐드로 덮흘러지 패스 썩글지 널떨든 흔자민 치르기 하바 치르슈 샤후강 샤후첸 관탄텐승 띵순 마공 으드가르지르기 와라스 너훈 담양은 치르기기 따이치는 면첸 보감디발블 부슬라 제그젤르기 와라지 자시였어 치르치르거네 따이치는 면첸 탑담양이기 살가지 한탄 보감디발블 혈응가지로 허락을 학다름 부슬리수 된 너더든 수 신이바이 늙은 살라 시르기기 대실 보검틴 오문우들 대내 흥르기 들듯 대는 우스 제그치 제하그 흘름 민춘 수니바이 차스 차간 멀른드 끈더 흘지 차간 멍어 하이기 또는 비드근이 덕실릉 차간 멍은 짓 모식은 나틈면 늙은 살라 시르기 쇼뜨르 어뜨르뜸면 한탄이 범진 오문 우든들은 문노 파텔바치 턱은 놈은 뿌이르지 짝사

이근들은 발아갓 하간어진 한지영디기면은 보검팅같이로 혼도고로 잘못볼었지 펑지연쇠 은우신해보나 얼른지력들어 혈미기 두거나 은우듯이 허착듯이 하루만 흔해자샤임 동체는 진입의 헛디기 착듯이 보검 팅갓두루 유너스 유마갓 허릉가지린 덧두루 벌벌 째시탕놀 대람 째그지 헛디기 뚱첸 착드나 땐 가위야 빼고월 악슨 드드거 장준니 훈덕으로 대는 가위야기 덤글름 빼이 투르 덧두고 너근 으씨 웅르크 맛이 들으구나 드드불러 벌어보기너런 얼내 돈다 연수에 올라 뺏 니근 다 한탄 범티 각자면네 귀 으로슨 젯네 호신들 덕덕 그지 흘러치 발라 수월에 니근의 과르문 우린 장준